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강명식의 승리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오전 10시까지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6715번으로 어젯밤부터 내일까지 울릉도 독도 여행 중입니다. 연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아요. 울릉도에서 듣는 방송 아주 색다릅니다. 수고하셔요. 라고. 울릉도 지금 어디쯤이실까요? 야, 크루즈 타고 가셨네. 야, 저도 또 울릉도 여행을 갔었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그래서 울릉도를 자전거를 이렇게 쭈삥 도는 그런 코스를 했는데, 아, 거기가 너무 경사가 가팔라가지고 다 타지는 못했고, 끌고 올라간 적도 몇 번 있었고, 나리분지도 갔다 오고 되게 예, 좋았어요. 그리고 기상이 허락해줘서 독도에도 배가 접안할 수 있어서 독도 땅도 밟고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저 20대 때, 아 30대 때였나? 30대 초반. 예. 잘 다녀오세요. 날씨가 너무 환상적이네. 다 잘 될 거야 님은 훈디 전 노동절 연휴에 시부모님이랑 단양 쪽 여행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라고 요즘 또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여행지가 단양이죠.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인해서 단종의 그 마지막 삶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 단양이잖아요. 그래서 야, 단양이 좀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그런 기사를 봤는데 다녀오셨군요. 이하영님은 파주 운정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내일까지 단기 방학. 그래서 부산, 거제, 통영 여행 왔어요. 아파트 숲에서 벗어나 통영의 그 확 트인 바다 앞에서 모든 걱정과 시름을 내려놓고 훈디 방송 듣는데 아 오늘도 산뜻한 날씨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이 통영 여기 케이블카 유명하지 않나요? 무슨 미륵산 그쪽에 탁 케이블카. 와, 통영은 너무 너무 좋죠. 여기가 동양의 나폴리인가? 한국의 나폴리? 아, 통영 뭐 아. 거제 통영. 예. 아, 바다 가고 싶다. 바다 보고 싶다. 예. 이하영 님도 와 주셨고요. 우리 망구님도 오늘 학교 재량 휴업이라 생방 듣고 있습니다. 어제는 비가 좀 내려서 좀 그랬는데 오늘 굉장히 화창하고 맑은 날씨 좋습니다. 바람도 시원하고요. 산책하며 듣고 있네요. 걷다가 커피집이라도 있으면 커피 한잔 하려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작은 여유 너무 좋아요. 감사한 아침이라고 남기셨는데 아, 이 사연에서 어떤 그 소박한 행복 이런 게 묻어나와서 저도 좋네요. 예, 커피 한잔 하세요, 진짜. 문자, 우리 2098번님이 청하신 곡 챙겨놨습니다. 포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바보 생각 밴드의 당당한 그대였고요. 알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포스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까지 세 곡 전해드렸고 아, 이 세 곡 흐르는 동안 아 훈디 답답하다 답답해 아 많은 분들이 단양이 아니고 우리 새벽 이슬님 영월 아닌가요? 준이비님도 훈디 왕사남은 영월이에요. 제 고향이 바로 단양입니다. 아버지께로님도 영월 아닌가? 예. 우한 꽃별님도 훈디 단종 유배지는 단양 때 영월이에요 라고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아, 또 어설프게 또 이게 예. 아는 척 했다가 아, 왜 헷갈려? 그러니까 영월인 거 알고 있었는데 영월이 단종 유배지고 그리고 예전에 그 영화 라디오스타의 또 촬영 장소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단종 그래서 단이 들어가서 단양으로 제가 헷갈렸나 보다. 예. 아무튼 답답해서 바로 잡아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 잊지 않겠습니다. 단종의 유배지는 영월, 영월입니다. 영월. 예. 아 이거 몇 개 돼요 이런 게 제가. 뽀또님 연휴 때 강릉 다녀왔는데 와 편도 6시간 당분간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남기셨고 아무래도 짧은 연휴 기간 동안에 이게 많이 몰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엄살 할바이님 경북 영천입니다. 이곳은 아카시아 꽃이 폈어요. 향기가 너무 좋네요. 농장 가는 길이 즐겁습니다. 향기를 담아 보내드리고 싶네 라고 하셨는데 아카시아 향기도 너무 좋죠. 약 약간 라일락 비슷하죠. 근데 라일락보다는 더 조금 은은하달까? 예. 아카시아 향기도 참 좋아요. 예.

닉네임 달콤 방앗간님께서 오랜만에 훈디 목소리 듣네요. 전철 타고 병원 가는 중인데 좀 한산합니다. 전철이 신청곡 이유가 있으시겠죠? 듣고 싶어요 하셔서 포레스트 김은실이 부르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준비하겠고요. 닉네임 한명님께서 한웅재 목사님 곡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신청합니다 하셔서 두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프랑스 파리의 한 은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직원 채용을 하던 날, 한 소녀가 찾아와 간절히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은행장은 빈자리가 없다며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소녀의 눈에 바닥에 떨어진 작은 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소녀는 허리를 굽혀

핀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옷자락으로 정성껏 닦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나가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은행장은 다급히 소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핀 하나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 은행 일을 맡겨도 되겠소. 그는 그날부터 은행원이 됐습니다. 핀 한 개는 아무 값어치도 없는 물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는 그 사람의 전부가 담기기도 합니다. 작은 것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곧 삶의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쓸 돈과 아낄 돈을 구별하고 해야 할 말과 삼켜야 할 말을 분별하며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허비하지 않는 것, 이 작은 충성이 쌓여서 한 사람의 성품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됩니다.

러브의 이제 다시 힘을 내어요 들었고요. 앞서 정혜원의 일상의 기적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에서 나눈 글은 김민철 목사님의 칼럼이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삶. 쓸 돈과 아낄 돈을 잘 구별하고 할 말과 삼켜야 할 말을 분별하며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허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9시 46분 48초 지나고 있고요. 우리 비공개님도 와주셨네요. 아, 오랜만에 인사 남깁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곡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이 곡을 오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팠던 기간을 잘 이겨내고 10년 만에 재취업 성공해서 오늘 첫 출근하는데 하나님께서 샬씨의 이 선곡들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 인사 남깁니다. 고마워요 훈디. 예, 라고 우리 비공개님 너무 잘 됐네요. 10년 만에 재취업 그 전에 또 아팠는데 잘 또 견디고 참아내고 또 좋은 또 시절을 맞이하는 아, 우리 비공개님 축하드립니다. 예, 행복하게 일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닉네임 본보로범님께서 훈디 오늘은 저희 엄마 81번째 생신이에요. 건강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셔서 진정한 평강 누리시길 축하해 주세요. 라고 어머님 81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최민경님께서 또 결혼기념일이시라고 또 남기셨네요. 아,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도 신청곡 주셨는데 준비하겠고요. 우리 본보로범님 어머님께 홍순관의 생일 축가 띄웁니다.

주나와 나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였고요. 홍순관의 생일 축하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제주 비양도님께서 신청하신 일하시는 나의 왕 우리 진 DJ가 부르는 안성진님이 부르는 곡 오늘 끝곡으로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처음과 나중에 찬양 오직 주 의지하며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5월의 발걸음이 힘차게 시작이 되셨나요? 주말 주일 잘 보내고 또 오늘 새롭게 시작한 월요일 오직 주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되시기를 오늘도 축복송이 응원해 드릴게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안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5월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주만 의지한다고 이렇게 외치는 기도를 하셨나요? 마커스 워십, 라이브 워십으로 주만 의지해 전해드렸고요. 앞서 쉼 찬양으로 주만 의지하리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곡들로 전해드립니다. 은희스님께서 싱그러운 4월 마무리 잘 하셨나요?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시길 소망하며 더욱더 푸르게 빛날 5월을 기도로 세워가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너무 멋진 표현이시죠? 기도로 세워가는 5월. 이런 표어 예전에는 참 많이 만들었는데 은희스님의 이 말씀을 5월의 표어로 삼아보겠습니다. 0958님께서는 지난 어린이 주일 또 이제 어린이날 앞두고 선물 준비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부르심 신청해 볼게요 하셨는데 자 이제 징검다리로 오늘 하루 열심히 또 현장에서 일하시고 내일 어린이날 이어서 아이들의 마음은 뭐 둥둥둥 떠다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청곡으로 써주셨는데 준비하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만한 찬양이 또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0: 이윤수 찬양에서 아이 목소리 너무너무 귀엽죠. 예수께로 가면 이었고요. 그 전에 나는 알아요. 샬롬 노래 선교단 솔티와 함께 앨범에서 전해드린 곡. 그리고 기도로 세워가는 5월이라는 표어에 맞게 날 세우시네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 그리고 갈보리 싱어즈의 하나님의 부르심 신청곡 꼬꼬무 했습니다. 0161님께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말씀을 새벽 기도를 통해 체험하는 요즘입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며 드는 생각이 어제 말씀 그 다음 편 들어야지 하면서 요즘은 일일 연속극 보듯 기대하며 새벽 기도 드립니다 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시리즈로 생각하시는 0161님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예뻐하실 것 같습니다. 다 와서 찬양회에는 오늘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해서 전해드릴게요. 이쯤에선 미소라도님 어린이 주일 복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교사분들이 강원도로 세미나를 이틀 동안 다녀오셨대요. 많은 은혜 받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주일학교 교사가 되시기를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난번에 저희 선물해 드린 커피빵도 잘 나누셨다고 알려오셨어요. 아, 이런 선물 후기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축복송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광고 많이 했어요 하시며 레인보우도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셨다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로 듣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파이디온 선교회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1: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갇힌 자를 부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올레이션스 경배 찬양, 두란노 찬양에서 다 와서 찬양해, 그리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파이디온 어린이 선교회 곡 전해드렸고요. 축복송으로 삼행시를 오늘 지금 님께서 조금 늦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함께 나눌게요. 축하할 일이 이 세상엔 정말 많이 있지요. 본인 형제자매, 친구, 부모님, 친척 기념일, 생일 등등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과 복음송의 샘터인 이곳 축복송에선 매일매일 주옥 같은 말씀과 보석 같은 찬양이 넘쳐흘러 강과 바다로 흘러가네요. 송아지의 작은 믿음에서 황소의 거대하고 힘찬 능력자로 변신케 만드시는 축복송의 5월을 앞으로도 계속 축하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시며 3주년 진심으로 축하 축복드립니다 하는 사연 보내주셨어요. 저 송에서 송아지로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주 기발하게 너무 잘 써주신 축복송 내용 감사드릴게요. 자, 이렇게 좀 긴 생일 축하의 시간을 가져본 것 같습니다. 물론 축복송은 송정미의 축복송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10년이 넘어가지만 제가 진행을 하게 된 축복송을 또 3년의 시간을 축하해 주시며 생일도 축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써머의

써머의 Happy Birthday to You 전해드렸습니다. 1부 끝곡은 5월 하면은 또 장미의 계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조금 전 들으신 써머와 또 비슷한 음색을 가지고 아주 노래를 잘하시는 포스의 장미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소향 씨가 부르는 장미라는 곡이고요. 이것과 함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연주곡도 준비를 했습니다. 1부 마무리는 이렇게 할게요. 2부에서 다시 봬요.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0: 반주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이죠. 오세연의 꽃말이, 또 앞서 넌 아름다운 꽃, 정혜원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1부 마지막도 이렇게 꽃과 관련된, 장미와 관련된 찬양을 듣고 2부의 시작도 이렇게 하니까 정말 5월이 뭐 계절의 여왕, 꽃의 계절, 장미의 계절, 이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예쁜 꽃들로 피어나는 그런 푸르른 계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4월과 5월에 들으면 참 좋은 그런 곡들이 또 있는데요. 가끔 그 잘 자라나는 나무, 뭐 식목일 이럴 때 좀 많이 듣는 곡이기도 한데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푸른 감람나무처럼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도 오늘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꽃들도 오늘은 꽃도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준석 찬양으로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동행님께서 다니던 곳 그만두고 거의 1년을 백수로 지내던 우리 아들 지금 취업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작은 회사지만 성실하게 잘 해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쁜 사연을 보내오셔서 저희 정말 응원의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멋진 삶을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워킹의 기대도 함께 볼게요.

푸른 감람나무처럼 찬양하는 사람들 곡, 그리고 이준석 선교사님 부르신 꽃도에 이어서 기대, 워킹의 찬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파리 가제트님께서 회사에서 새벽까지 일하느라 재방송을 들을 때가 있었는데 같은 찬양인데 그 늦은 밤 시간에 들으니 또 다른 느낌이었답니다. 늘 감사드려요 하셨는데 저도 밤에 축복송을 들으며 잠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캄캄한 밤에 혼자 불 꺼진 방에서 찬양을 들을 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잠도 잘 오고 아침, 오후, 그리고 밤 시간에 그 어느 때 들어도 잘 어울리는 목소리, 좋은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찬양도 밤에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영환의 찬양입니다. 오불방혼이라는 줄임말로 종종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이 노래를 부른다 입니다. 함께 보시고요. 이 곡과 느낌이 비슷한 왠지 텅 빈 교회, 그러니까 주일 시간이 아닌 평일 오후쯤 사람이 없을 때 예배당에 피아노가 있고 그곳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이 노래를 부른다 생각하시면 어쩌면 이 비슷한 추억이 학창시절에 있었던 분들이라면 그때 그 모습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어요. 추억처럼. 한부영이 부르는 나의 노래라는 곡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 오늘 이렇게 두 곡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영환의 오불방혼 그리고 한부영 나의 노래 들으셨어요. 5297님께서 엄마께 편지를 써봅니다 하시며 사랑하는 엄마께 엄마가 하나님 품에 가신 지 벌써 10년이 되었어요. 5월이 다가오니 엄마가 더욱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아 죄송하지만 이제서야 엄마의 크신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깊이 깨닫습니다. 엄마 힘든 삶 속에서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기도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의 사랑은 제 삶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하며 다시 만날 그 날을 소망합니다. 엄마 많이 사랑하고 보고 싶습니다. 5월이 되니 우리 뭐 아이들뿐 아니라 이제 곧 다가올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부모님께 이렇게 편지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붙일 곳이 없다면 축복송으로 보내주세요. 어머니의 기도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전해드리고 송정미의 엄마 엄마라는 곡 이어가 보겠습니다.

송정미의 엄마 엄마, 앞서 어머니의 기도는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봄이고 건조한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끝곡으로는 우리 모두 이 땅에 촉촉히 단비 내려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심형진 비 준비하신 이를 전해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5월 5일 어린이날에 다시 만나요. 축복의 날 되시고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모험을 즐기고 저 언덕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은 갈망. 어딘가로 떠나고자 하는 갈망은 마음 뒤편에서 울리는 메아리와 같다. 기회를 만들어 나를 부르는 소리를 따라 길을 나서자. 아주 잠깐이라도 나그네의 삶을 살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 상상하지 못했던 풍경과 마주친다. 마침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돼 돌아온다. 켄트 너번의 작은 유산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595장 나 맡은 분부는입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가 작사하고 존 치탄 목사가 작곡한 찬송인데요. 찰스 웨슬리 목사가 1762년 어느 날 그의 서재에서 당대 최고의 성경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 목사의 성경 주석을 읽다가

영감을 받아서 쓰게 됐습니다. 바로 레위기 8장 35절에 대한 성경 주석이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명한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 레위기 본문에 대해서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있는데 영존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불멸의 영혼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며 우리 세대에 봉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에 강하게 다가온 말씀은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시를 쓰면서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는 것이요 묻 영혼을 구원 얻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들어 내 형제를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하여서 상 받는 것입니다.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믿음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일에 대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더욱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직 찬송가로 많이 불리는 595장 나 맡은 본분은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0: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요즘은 시니어 유튜버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백만 유튜버 코리아 그랜드마 방망예 할머니 85세세요. 유튜브 CEO 수잔 워츠키, 구글 최고 경영자인 순다르 피차이와도 1대1로 만나는 정말 그야말로 세계적 스타가 되었습니다. 와, 방망예 할머니는요, 타고난 입담과 손녀 김유라 PD의 편집력의 콜라보로 탄생했지만, 반면 성호 육묘장이라는 농장을 운영한 70대 할아버지 안성덕 씨는요, 그저 구수한 사투리로 각종 농작물 키우는 영상을 자그마치 5,500개나 올렸고요. 지금은 33만 구독자를 가진 인기 유튜버가 됐습니다. 이들의 성공 비결은 바로 솔직함과 진정성입니다. 맞습니다. 젊고 늙던 말이죠. 돈이 최고의 목적이기보다는 진짜 내가 좋아하고 진짜 내가 잘하는 것을 할 때 성공도 같이 따라오는 거 아닐까요?

네, 신실하게 진실하게 CBS 워십 콘서트 음반 중에서 들었습니다. 이제 출발 2시간 갑니다. 사평로 여러분의 사연이 마구마구 와주시면 저는 힘이 나겠죠. 신데렐라 부인님 선출 후식하러 갑니다. 오늘도 사평로와 함께 착하고 씩씩하게 살겠습니다. 최고 최고 착하고 씩씩한 씩씩할 수밖에 없는 건 착할 때 가능해요. 예. 정직하고 신실할 때 가능한 것 같아요. 당당하니까 네, 씩씩해 보이죠. 교만해 보이는 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예. 당당한 것과 교만함은 완전히 다른 거죠. 오히려 당당함은 겸손함에서 오지 않나. 예. 하나의 나눔님이 요즘 자주 방송을 출첵 못하는 날은 바쁘시군요. 방송은 자주 못 듣지만 단장님이 늘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자주 예 그래도 매일 듣는 분이라고 늘 알고 있어서 네, 저 매일 듣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은혜로 김태영 그 다음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무자전거입니다.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지나가리라 아멘. 그 무슨 노래야. 자, 여러분의 고난도 지나가고 예, 슬픔도 지나가고 광야도 통과되고 네, 주님의 품에 평안이 있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1인인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여러분도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자, 들어와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로의 모의 게시판에 들어와 주세요. 꽃다발님, 한 달 만에 새벽 기도 다녀왔습니다. 역시나 좋더라고요. 새벽 기도 다녀오면 오늘의 할 일을 다 한 듯 뿌듯한 기분인 거 있죠. 뭔가, 예, 맞아요. 그 마음 알죠. 네.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이면 못 일어날 것 같고 막 이게 이제 박차고 일어나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응원합니다. 새벽 기도. 장군님은 식사하시고 커피숍에서 아아 한잔 하시고 있군요. 문득 이 시간 찬양방송 하실 적 아니다 생각하며 핸드폰을 열어봅니다 하시면서 들어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꽃다발님이 신청하신 충만이 있어서 네. 그 전에 이제 역전되리라 슈아그림 그리고 유효림의 아, 아니죠. 지미선이죠. 지미선. 제가 이렇게 지미선의 예수님처럼 이 흐리멍텅한 DJ 이런 DJ 보셨어요? 약간 귀엽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지선의 충만까지 듣고 올게요.

0: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계속해서 안내해드리지만 저희 CBS 사옥 20층에서 네, 성경 필사 대제전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가을까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목사님들 꼭 오늘 쉬시는 날이죠. 잘 계획하셔서 주일날 단체 방문도 참 좋죠. 주일 예배 끝나고 네, 단체 방문도 좋고 또 성도들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한번 믿음의 어느 부흥회보다도 더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흥이라는 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필사의 작품의 작품성과 그 간증들을 아 여러분 보고 듣고 나면요 정말 그냥 감동이 예, 엄청나게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꼭 네, 오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에베네셀님 사랑하는 자녀 예은이 예준이를 언제서나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에베네셀님이 손주들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기도해요.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프리지아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승리하겠습니다. 다짐이 참 좋네요. 사과님 반갑습니다. 애쇼님도요. 요즘 열심히 다시 오셔서 너무 힘이 됩니다. 자, 옹기장이 선교단이에요. 네, 우리 주의 성령이 쫙 메들리 정말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홍의석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1: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제 마음을 보시니까 제가 잘못하려고 한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한 거니까 괜찮다. 그 음성에 나를 돌아보고 용기를 내고 다시 나를 점검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이 괜찮다는 주의 음성이 늘 들리시죠? 자, 웨이메이커 아가파 워십의 찬양 듣고 2부에서 만날게요.

네, 주에서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그리고 김형미의 목소리죠. 아, 저는 이 진짜 이 세 글자가 너무 좋아요. 괜찮다. 이녀가 괜찮다. 제가 살면서 사역한다면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주님을 위해 한다면서 엉망으로 한 적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저한테.

0: 보통 누군가와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와 비교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잘못되지 않았다고 등을 토닥이며 함께 싸워줄 든든한 동료를 만들어야 한다. 누가 가장 좋은 동료가 되어줄 수 있을까? 내가 나의 동료가 되어주어야 한다. 특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세상에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럴 때에도 나만은 내 편이라는 생각을 잃지 않도록 훈련해야 한다. 사이토 다카시의 책,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0: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의 얼굴 구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운전하고 아침에 오다 보면 리어카 가득히 박스를 가득히 자기 키보다 두 배 높이 쌓고 그 무거운 걸 옮기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종종 차 안에서 바라봅니다. 이 땅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외롭게 살아가는,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혼자 지내시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혼자인이 아닌 것을 알도록 주님,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을 꼭 보내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가 아니고 또 이 땅에서도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소중히 우리를 바라보고 찾아오고 식구인지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가는 중이라도, 혼자 있는 중에도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꼭 찾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면 이 땅의 외로움은 끝이구나, 눈물은 끝이구나라는 걸 알도록 주님 꼭 믿음의 사랑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옵소서. 나이가 많이 들어 생활이 너무 어렵지 않도록 주님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네, 한의의 동행으로 이 부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셨죠? 같이 아멘 하셨죠? 네, 혼자 계신 분들 힘내세요. 혼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게시판도 이렇게 보시면, 마음을 열고 보시면, 아, 이분이 참 외로워서 이렇게 계속 이런 글을 올리는구나. 문장 너머에 그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눈이고 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처럼님, 지난번에 아빠 시술 잘 하셨는지요? 예, 궁금하네요. 한나님,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유해피봄님, 강화교동 기독교 박물관에 다녀오셨었대요.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의 은혜를 받았고, 특히 박두성 선생님의 훈민정음 점자 성경 보급, 그리고 점자 투표의 길을 연 이야기가 깊이 남았습니다. 와, 좋았겠다. 교동도 엄청났네, 기독교. 네, 예, 정말 성지죠, 성지 같은 곳이에요. 갑자기 백령도 갔다 온 생각이 나네요. 기회 있으면 여러분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교동 너무 좋죠. 자, 2부 여러분의 사연 기다릴게요. 샵 7997 모바일 문자, 그다음 만나루 인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네. 그리고 예수 전도단이죠. Winning All. 그리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김도연의 찬양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빈들의 마른 풀. 우리 메마른 영혼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추억님의 사랑합니다. 아이등 뒤에서 듣고 싶다고 하셔서 네, 제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8590님은 작년에 친정엄마가 소천하신 후에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예수사랑

큰잔치에서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시면서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신앙생활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아자 응원합니다. 예, 엄마 떠난 것 참 오래 평생 남죠. 마음에 툭툭 저도 남습니다. 토닥토닥이고요. 네. 김홍복님 달려와셔서 너무 감사해요. 늦은 게 없습니다. 네. 이만하면 행복님도. 예, 라뷰 라뷰 단장님. 저도 알라뷰. 너무 사랑합니다. 자, 아침에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진짜. 예, 그리고 선교사 디사이플스입니다.

네, 디사이플 선교사 이어서 아마타 박수진의 목소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방송 CBS 조이포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곡 어때? 해저문 어느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 뒤엔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리 좋지는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내일은 더 낫겠지. 그런 작은 희망 하나로 사랑할 수 있다면 힘든 1년도 버틸 거야. 일어나 앞으로 나가 네가 가는 곳이 곧 길이다. 저는 이 곡을 설명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이 글에 오늘은 이렇게 타고 왔어요. 그런 작은 희망 하나로 사랑할 수 있다면, 살아갈 수 있다면, 뭐 이렇게 나와야 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래, 어쩌면 내일은 더 낫겠지라는 희망으로 살아난다는 말보다 그런 희망이 있으면 누군가를 사랑할 안목과 눈빛과 시선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우리, 그 사랑할 마음으로, 우린 이미 믿음으로 고난이 유익이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두운 중에 있어요? 노래합시다. 희망을 갖고 내일이 더 나을 거란 믿음과 소망을 갖고 오늘 나가서 살아낼 용기 넘어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오늘 이 곡 어때? 김종진,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네,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오늘 이곡 어때입니다.

네, 아, 참 힘이 되네요. 그죠?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또 아주 신실하게 네,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진 씨. 같이 활동하던 전태관 씨는 집사였는데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혼자 또 외롭게 활동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응원도 보내주세요. 이어서 라스트에 나의 등 뒤에서 아까 신청하신 노래 예, 보내드렸습니다. 크라운대우님 지난번에 제 전화번호 뒷자리가 틀려서 뭐지 했는데 아 커피 쿠폰이 왔더라고요 하면서 잘간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하다 보면 이렇게 잠깐 삐끗삐끗할 때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지키리님 오늘도 운행하며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네 설렁설렁 봄바람 부는 날 줄래줄래

한계천 걷어왔지요. 둘레둘레 둘레길도 걷고요. 살금살금 꽃길도 걸으며 싱숭생숭 사평로와 함께 걸었지요. 야, 너무 좋다. 할렐루야. 네, 싱숭생숭. 네, 기쁨 기쁨. 네. 뿌염뿌염. 아, 죄송합니다. 뿌염뿌염. 아, 너무 죄송합니다. 네, 영종도 신앙인님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벌써 이렇게 두 시간이 참 쉽게 빨리 가네요. 네. 쉽게는 아니고, 네, 즐겁게라고 하는 게 낫겠죠. 빨리 갔다는, 아, 정말. 한 시간 더 하고 갈까요? 네. 클리오님 중고서점에서 책 고르면서 날씨 좋아서 나와 계시다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날씨에 있는 분들 또 많이 나가서 걷고, 네. 이웃들과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감하시네? 네, 오늘 끝곡이네. 윌러브의 찬양 준비했고요. 내일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인생을 살면서 꼭 사귀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쟁우다. 쟁우란 내 머리 위에 매달린 경종처럼 내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려 할 때 곧장 이를 깨우쳐주는 친구다. 쟁우는 자신의 말이 친구를 불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단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준다. 친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실을 숨기지 않으며 친구의 잘못된 행동을 막기 위해서라면 얼굴을 붉히며 탁자를 내리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중국 속담에 친구가 한 명 늘어나면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늘어난다는 말이 있다. 쟁우가 한 명 늘어나면 당신의 인생에 쭉 뻗은 평탄한 길이 하나 더 생길 것이다. 리 웨이원의 책 인생의 가장 중요한 7인을 만나라 가운데 전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늘의 하나님, 나의 큰 도움이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크리스천 칼럼. 종교교회 전창희 목사입니다.
1: 우리는 자주 묻죠. 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가. 하지만 질문은 조금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가. 여러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 있습니다. 부모의 종교를 그대로 이어받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신앙 안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런데 청년이 되면 달라집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집니다. 이제 믿음은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선택을 하죠. 흥미롭게도 이 변화는 세속 사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요즘 사람들은 광고보다 리뷰를 더 믿습니다.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짜를 찾는 세대입니다. 형식보다 본질,

0: 권위보다 진정성을, 강요보다 설득을 원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 그것을 거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죠. 아이러니하게도 네트워크로 가장 많이 연결된 세대가 가장 깊이 외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내면은 더 불안하고 고립되어 가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절실합니다. 단지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제 믿음은 유산이지만 동시에 선택입니다. 설명된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된 하나님을 통해 세워집니다. 많은 경우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믿음의 내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진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말은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은 충분히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가르쳐서 전수하는 시대가 아니라 살아내며 전수하는 시대이죠. 다음 세대에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설명된 신앙이 아니라 살아낸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우리의 말일까? 아니면 우리의 삶일까?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함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작은 별에서 장미꽃 한 송이를 정성껏 돌보던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와보니 똑같이 생긴 장미꽃이 수천 송이나 피어있는 거예요. 실망한 어린 왕자에게 현명한 여우가 조용히 속삭입니다. 너의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드는 건 그 꽃을 위해 내가 쏟아

모든 시간이란다.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시간을 주고 눈물을 주고 웃음을 나눈 그 사람. 곁에 있어서 당연하게 느끼지만 그가 바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소중한 장미꽃인 거죠. 따뜻한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께 소중한 장미꽃 같은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멘델스존의 교향곡 2번, 찬송 교향곡 중에 2부 합창,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0: 멘델스존의 교향곡 2번 찬송 교향곡 중에서 2부의 합창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 들으셨고요. 로이드 라슨 편곡 다 찬양하여라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으로 이어들었습니다.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선의 목소리였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 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닭갈비 분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핀란드 찬양 온 땅이여 기뻐하라. 칼키마테 리에무이카테. 시편 100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찬양인데요. 가사를 살펴봅니다. 온 땅이여 기뻐하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 기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라. 핀란드의 아카펠라 그룹 라야톤의 연주로 듣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김혜규의 첼로와 PMA 앙상블의 연주로 이어서 들려드리고요. The Prayer, 영국 출신의 크로스오버 가수 샬럿 처치와 조시 그룹 안의 듀엣으로 함께 하시죠.

핀란드 찬양 온 땅이여 기뻐하라. 칼키 마테 리에무이 카테. 라야톤의 아카펠라 연주였고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김혜규의 첼로와 PMA 앙상블이었습니다. 더 프레이어를 영국 출신의 크로스오버 가수 샬럿 처치와 조시 그루반의 듀엣으로 들으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악인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주께서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담은 시편 26편 6절에서 11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시편 26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Creating Me a Clean Heart 스웨덴 출신의 크리스천 부부 듀오 남편 에릭과 아내 타냐로 구성된 에릭 앤 타냐 라게르스트룸의 찬양이었고요. 히즈윌곡 광야를 지나며

오늘 앞에서 나눈 어린 왕자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지혜로운 여우의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장미꽃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그 꽃을 위해 내가 쏟은 시간이라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내가 요즘 나의 장미꽃에게 충분히 물을 주고 있는지, 너무 바빠서,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지, 따뜻한 말 한마디, 짧은 문자 하나, 아니면 그냥 옆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소중한 사람 곁에 오늘도 따뜻하게 함께 있어주세요.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5: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6: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 오랜만에 이렇게 어린아이가 된 듯한 느낌으로 부르니까 마음이 좀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근데 요즘 교회 학교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많이 사라져서 걱정입니다. 이 같은 추세로 간다면 아이들은 점점 사라지고 노인들만 많아지는 인구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올포원에서 나섰습니다. CBS 대표 프로그램의 세 분 목사님을 모시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닥쳐있는 숙제, 출산과 돌봄 특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1: 사실 출산과 돌봄은 제가 전문입니다. 네. 제가 애를 낳았는데 아이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저희 아이들 제가 정말 케어 잘하거든요. 요즘 이런 목소리가 좀 많아졌어요. 얼른 결혼해서 예쁜 애기 낳아야지. 라고.
0: 서울시장에서?
2: 네. 네, 그럼 해야죠. 결혼이라고 해놓고. 근데 아이는 하고 좀 점점점 이렇게 고민하는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둘만이라도 잘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0: 성서학당에서는 그렇게 안 배우셨죠? 모범학생 중에 나오셨는데.
3: 네. 성서학당의 미지입니다.
0: 네. 미지.
1: 미지. 아, 요즘 계속 미지. 밀고 있어요, 미지를.
3: 네, 네. 미모와 지성으로.
0: 네. 네. 계속 밀다 보면 그렇게 가더라고요. 네. 네.
3: 성서학당에서는요, 분명하게 배웠죠. 네.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또 자녀는 상급이고 열매다. 모르는 신앙이 없을 거예요. 그쵸, 마주씨?
4: 알죠, 알죠. 알다마다요.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예비하신 짝을 주실 때 이왕이면 물질도 풍성히 주셔서 창조섭리에 맞게 적어도 하나를 키워도 정말 최고로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산후조리원부터 돌봄센터 그리고 경력 단절 안 되는 일자리까지 모두 완비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결혼도 자녀도 생각하겠는데.

0: 생각하겠습니다.
1: 아,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쩜 좋을까요, 목사님, 이런 현실이.
2: 그냥 뭐 다른 생각이 안 들고
1: 네.
2: 심각하다. 아. 그냥 이런 생각이 그냥 확확
3: 그냥처럼.
1: 네.
0: 어떠셨어요? 기도 제목 들으시니까.
4: 뭐 그런 기도 할 수 있죠. 해야 하고. 그러나 하여튼 뭐 난감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인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뭐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럼 이제 당장 질문이 올 거예요.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지금 대답은 없어요.
0: 네.
4: 좀 고민이에요.
0: 네. 효 목사님은?
5: 예, 저도 청년들 주례를 할 때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방금 우리 마주 자매가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법. 이거를 반드시 기도도 하고 강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CBS 방송국에서 주제를 주신 만큼 이 내용을 전 시청자들이 다 보고 계실 텐데 그 일방적인 설득력 없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좀 고민을 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러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결혼도 힘든 이 시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젊은이들에게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지 고민인데요.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또 교회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산과 돌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답을 찾아볼 텐데요. 김기성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4: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와 더불어 만나고 그 만남이 내게 만들어놓은 흔적 이런 것들이 인생의 내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를 나의 의미 있는 타자로 삼는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만남은 결혼에 이르는 만남이라고 얘기해야겠죠. 왜냐하면 평생을 함께 가야 하니까. 결국 누군가와 더불어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완성된 사랑을 향한 모험을 떠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랑을 향한 하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결혼 신중하게 해야 하고, 또 결혼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신비 가운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 연애 시절에 보지 못했던 낯선 면들이 결혼 생활을 통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때때로 연애는 시적 순간이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산문적 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시적 순간은 우리에게 번뜩임을 주죠. 그러나 산문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있는 낯선 모습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커지라고 하는 일종의 부름이기도 합니다. 낯선 것을 나의 사랑 속으로 맞아들이게 될 때 나의 삶과 인식의 지평은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사람마다 저마다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 하나님의 창조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매지네이션 속에 세상이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떠오르던 것들이 세상에 그대로 구현이 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또한 자기의 뭔가 창의적 상상력을 통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멋진 일에 동참하라고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 땅에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사 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아담과 이브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굉장한 슬픔 속에 잠겨서 눈을 가리고 슬퍼하면서 떠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0: 에덴에서 추방당한다고 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의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농산에서 쫓겨나던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붙여줘요.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고 한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해주어 있는, 허락하신 하나의 희망의 단초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다는 것이 에덴 이후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 성경은 그것을 넌지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대만 출신의 신학자인 C.S. 송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유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외적이 침입해 오게 되었는데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하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기를 지킬 내면의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왕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의 증거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게 임마누엘이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시인 가운데 정진규 선생님이 계신데 옹알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는 이러합니다. 아기 천사께서 옹알이를 시작하신 아침 나와 모든 것들의 사이가 한결 좋아졌다. 무사 통과다. 옹알이는 의미도 무의미도 다 통한다. 하나님은 그것만 가르쳐서 보내셨다. 나의 말씀들을 잠시 반납했다. 우리 집엔 지금 천사 한 분이 와 계신다. 딸이 아들을 낳았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의미와 무의미도 다 통하는 세계, 그렇죠? 시인으로서 가장 언어에 예민하지만은 나의 말씀들을 다 반납하고 그 신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잉태하고 또 그 생명을 이 세상에 출산시킨다는 그 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소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결혼하고 출산하는 일들이 정말 선택의 문제가 되었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한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징조로 받아들일 줄 아는 영적인 지평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2: 반갑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맡은 송태근입니다. 본문 말씀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짐을 지라는 말이 둘로 묘사됩니다. 서로 지라, 각각 지라. 두 표현이 다 나와요. 5절에는 각각 지라. 그리고 2절에는 서로 지라. 근데 그 짐에 대한 헬라어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2절의 이 짐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의 무게를 얘기합니다. 우린 물론 살아가면서 각각 져야 되는 짐의 분량이 있죠. 그런데 한 인간이 감내하기에는 불가능한 짐의 무게가 훨씬 살아가면서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2절에 등장하는 이 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짐을 얘기합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출산을 장려하는데 이 본문만큼 명확한 명령이 담긴 본문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에 우리 목사님들이 강대

0: 책상에 서서 그렇죠. 이 법문 들고 막 외치고 주장하면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상황은 달라지고 시대는 변하는데 과연 그것이 그 시대와 그 상황 또 그 시대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문제는 우리 전체가 한번 고민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그 출산 양육에 대해서 확보한 재정 액수가 상당한 높은 랭킹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재정적인 확보는 국가가 많이 책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가 뭐냐면 가장 출산해야 될 젊은이들에게 그 재정이 흘러가지 않는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이 통계와 이 수치와 이 흐름이 단순한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숫자를 넘어서 뭘 얘기해 줍니까? 예, 그냥 명시적으로 목적은 분명한데 전략도 없고 정책도 없어서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짐은 젊은이들에게 무조건 결혼했으니까 애 낳아야지 네 인생 즐기는 것만이 다냐 이럴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합리적인 질문이 되지 않으면 합리적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 특별히 국가, 또 일터 모두가 함께 이 짐을 어떻게 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가장 적실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저는 우리 기독교 가치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CBS 방송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괜히 제가 여기 딱 출연하니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 CBS 방송국이 그런 사회의 지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 기관만큼 중요한 기관이 없다. 이 주제를 아주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급변하는 인구 절벽의 시대 앞에 우리 CBS 방송국과 한국교회가 더욱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고한 청년들에게 합리적인 대답을 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2: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입니다. 그죠? 저도 그걸 잘 알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한번 찾아봤어요. 1955년생부터 1964년생들을 베이비붐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969년생부터 1979년생을 X제너레이션. 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X세대. 그리고 1984년생부터 1999년생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요. 근데 아마 여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아마 베이비붐 시대인 것 같고 제가 X세대입니다. 교회에서 정치에 관한 이야기,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 또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 솔직히 가슴이 답답해요. 동의가 안 되는 영역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들이 밀레니얼 세대 젊은이들에게는 똑같은 아마 정서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결혼이 무엇이냐, 또 출산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세대가 너무 극명한 가치관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제가 가진 어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그 관점으로 무작정 아이를 용기 내서 낳아라 한다고 해서 젊은 세대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때만 하더라도

결혼은 어른과 부모가 되기 위한 기반이고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모든 준비가 갖춰진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건물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결혼과 출산을 좀 주춧돌로 생각했습니다. 그 주춧돌 위에 뭔가를 하나하나 얹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주춧돌이 아니고 머리돌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결혼을 미루게 되고 또 결혼의 열매로 당연히 나타나는 자녀를 낳는 일들까지 전부 다 미루는 이런 경향들이 아주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봐도 그래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 간의 그 언약적 관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상호 피차 복종을 통해서만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이 결혼이거든요. 이런 모든 사실들 앞에서 우리 세대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앙관으로 이 결혼의 자리로, 특별히 자녀를 낳는 자리로 모험을 하고 뛰어드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결혼을 하고 용기를 내어서 자녀를 낳으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주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 향하여 꼰대와 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목사로서의 저의 솔직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향하여 결혼을 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자녀를 낳아보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행복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기 때문도 아니요. 또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삶들이 연출되어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 이 결혼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 이 결혼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숙되어질 지점이 있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향하여 결혼을 하라고, 자녀를 낳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타잔으로서 결혼을 한 사람인데 타잔이라고 하면 무지개빛 팬티 한 장밖에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이제 결혼한 지 23년 정도 이렇게 흘렀는데 저는 이 결혼과 또 결혼의 과정 속에서 태어난 우리 아들과 딸들 양육하면서 또 기르면서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게 되어졌고 더 넓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기 만족과 이기심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결혼과 출산의 과정들을 통하여 많이 꺾여지게 되었고 희생과 용서와 긍휼을 배우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결혼과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 통하여 배우게 되었노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혼에서 단순히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너의 경험과 인식에만 갇혀 있지 말고 미지의 세계로 내 손을 잡고 한 걸음 나아가보라.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편함을 뛰어넘는 네가 미처 예상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하고 있노라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을

0: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젊은이들이 마음껏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베푸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받드는 우리 믿음의 기독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2: 만남 중에 만남이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고 맞아요. 그 배우자와 또 함께 키워갈 아이들을 만나는 그 생명의 탄생을 경험한다는 게 정말 참 굉장한 일인데 그만큼 커다란 축복이 있을까 싶지만 오늘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지 모르겠고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아 어떻게 좀 더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설교는 없을까 이런 고민 함께 들 만큼 우리 현실이 참 서글프고 속상하고 답답하구나 느껴졌습니다.
3: 사실 이제 둘 만나 잘 기르자라고 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 상상도 못할 일 아닌가요?
2: 그쵸.
3: 그 목사님들 결혼하셨을 때 결혼하시고 아이를 처음 딱 낳아서 그 아이의 모습을 딱 보셨을 때 그때 어떠셨어요? 한 가지 질문 더 있어요. 그리고 야 내가 이 아이가 없었으면 나 이거 절대 진짜 알 수 없었다. 와, 이 아이를 내가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것도 혹시 있으신지 목사님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그 아이 봤을 때
4: 저는 보통 이제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이렇게 순리적으로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라고 봐요. 그 자녀들의 은혜가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녀들이 주는 기쁨이죠. 네, 그래서 내가 뭘 얼마나 희생하고 이런 거는 부모로서 큰 의미가 없고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자녀들이 가져다주는 그 신비 기쁨은 은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아. 아마 애기 아빠니까.
3: 네, 공감 막, 네. 막 공감이 돼요. 네.
4: 하나님인지 알 거예요. 네.
5: 모르겠어요.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뭔데요? 뭐예요? 네.
6: 아. 저는 아이 처음 봤을 때 두 가지 감정이었어요. 하나는 고맙다. 내 초대에 응해서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또 한편으로는 참 미안하다. 이 그 고단하고 힘겨운 여행길에 초대해서 참 미안하다.
4: 너무 철학적이야. 네.
6: 그런 느낌이 네. 처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아 아이는 우리를 정화하기 위해 왔구나 하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많이 자라서 말썽 부릴 때는 아직 말고 아직 이제 누워서 돌봄을 받아야 할 때 아이 앞에 가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세요. 가장 말랑말랑한 모음이 많은 언어를 가지고 다가가요. 가장 따뜻한 표정과 모음이 많은 언어를 가지고 가가지고 아이에게 정말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죠.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존재 그 자체로 어른들을 정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를 선물로 주신 이 까닭은 이미 세상 사느라고 굳어져 버린 어른들의 마음을 녹여주라고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가 좀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면은 부모와 긴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얘는 스승이구나. 세상 일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걸 가르쳐주는
3: 철학적이시네.
6: 네네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자녀 키우면서. 네.
2: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아까 목사님께 설교하시면서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가 되는 축복을 주신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축복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게 됐는지 지금 시대 인생의 최고의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7: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8: 네, 네. 오늘 네, 제가

0: 특별 게스트로.
1: 네, 특별 게스트로 또 성사학당의 두 목사님께 올보원식의 레알 질문, 날카로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보원 질문이 상당히 현실적이고
2: 현실적이죠. 네,
1: 그렇죠. 대답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최하위고 꼴찌라고 합니다. 김기성 목사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렇게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신앙인들조차도 이 출산의 문제를 경제적인 이유와 결부해서 선택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 이야.
1: 날카롭다.
3: 네. 기자 같으세요. 네.
2: 이거 정부에 뭐 질문하시는 네. 것 같은데. 네.
4: 뭐, 다 아는 보편적인 대답들이 있는데, 지금 세대는, 이제 부모 세대보다 삶의 질이 나쁜 최초의 세대일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우울하지만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가 모든 것이 경제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 가치 속에 환원되어 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잘 살아야 한다. 우리의 욕망 수준은 상당히 올라갔는데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아이를 낳아도 보육시설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아이의 양육비 부담도 상당히 크고 특히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나 크고
2: 맞습니다.
4: 그리고 게다가 여성들의 경우에는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때 경력 단절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히 나를 뒤처지게 만들지 모른다는 내면적 공포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보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리함, 그런 공포 때문에 우리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모험을 꺼리는 것은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사랑과 생명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깊은 종교적인 신비도 그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분명히 시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들이 존재의 용기를 내고 앞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마사초의 그림 속에서 울고 나오지만은 그러나 단 하나의 희망의 단초라고 하는 게 생명의 어머니 로서 그걸 희망으로 딱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그런 용기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네.
5: 사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벌써부터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주변 사람들 보면은 이 고민 때문에 엄마 아빠가 되기를 조금 주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김관성 목사님도 같은 고민을 하셨던 그런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고민을 해소시켜준 자녀분들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6: 저는 뭐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아니면 나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에 대한 어떤 계획, 방향, 뭐 방법 솔직히 저의 삶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결혼해서 이제 또 아내와 저의 사랑의 결과물로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이렇게 나왔고 나왔으니 키웠어요. 뭐 이런저런 뭐 방향 계획 솔직히 저는 그런 거 없었고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았어요. 그냥 뭐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이니까 사랑해 줄 때 사랑하고 또 혼낼 때 혼내고 그렇게 그냥 뭐 쭉쭉 시간이 흘렀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 지호하고 뭐 이렇게 놀아주는데 그것도 이제 보면 아 전사님은 참 지호하고 잘 놀아주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사실은 나 즐거워서 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좀 크니까 대화가 되고 네. 또 뭐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같이 이러니까 제가 재밌더라고요. 그게

0: 우리 지호한테 얼마나 유익이 될까 그런 생각을 솔직히 별로 안 했고.
1: 지호 몇 살 때 그러셨어요?
0: 그게 뭐 이제 초등학교 뭐 이렇게 중학교 갈 때까지 그렇게 놀았죠. 놀았는데 그 지호하고 그렇게 놀고 이제 집에 오는데 이제 지호가 그러더라고. 아빠 나는 아빠가 참 좋아.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별 말이 아닌데 제가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런지 그 말이 굉장히 큰 격려, 칭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정해 주신 어떤 목소리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눈물도 핑 돌고 나는 그냥 살았는데 아들 입에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로 인한 행복? 그런 말들을 고백해 주니까 그게 굉장히 하여튼 큰 위로가 됐고 앞으로 좀 더 잘해줘야 되겠구나.
1: 나중에 걱정 했는데
0: 이런 마음이 들었고 우리 지은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좀 커서 이제 우리 지은이한테는 그런 고백들을 들었어요. 아빠, 오빠는 엄마를 닮은 것 같고 나는 정서적으로 아빠를 닮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예민하고 눈물이 많고 또 불쌍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그런 좋은 것들을 아빠한테 받아가지고 나는 아빠보다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들 자녀들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야 나는 솔직히 전전긍긍하면서 두렵고 공포 속에서 그냥 이 시간을 지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인생에 많은 은혜들을 이 자녀를 통해서 부어주시는구나. 나는 정말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젊은 세대, 요즘 우리 젊은이, 젊은 청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결혼은 고통스러운 거 맞아요. 힘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예비된 은혜가 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2: 좋은 아빠예요. 네.
3: 김 목사님도 뭐 해주실 일이 있으셨어요?
4: 아니요. 이제 김 목사님 자녀들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3: 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나를 키우고 맞아요.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또 그런 고백을 함께 들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성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엄마들이 일을 갖고 싶고 자기의 또 어떤 성취를 이루고 싶을 때 사회 속에서 이게 인정이 되지 않고 경력 단절이 되는 면에 있어서도 참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대가족과 이웃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앞장선다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갖게 됩니다.
5: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저출산과 돌봄의 문제를 공동으로 함께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저 같은 젊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일 법한 그런 현실적인 지원과 또 교인분들의 도움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신뢰를 이렇게 예를 들어주시면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2: 이게 이제 뭐 흔히 잘하는 이제 속담이지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네. 아프리카 속담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속담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국가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구성원들이 서로 짐을 져야 되는 문제가 사실 걸리는 거죠. 근데 그의 그 바른 가치관, 인간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의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건 이런 기독교 기관, 특별히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마저도 여성의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전 근대적인 아주 그 좀 과거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교역자들이, 여사역자들이 탁월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탁월하지 않아도 평범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갖게 되면 분위기가 그냥 자동 사임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내요. 이건 굉장히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어떠냐면 출산 휴가를 3개월

0: 정도 출산 휴가를 주는데 또 어떤 여사역자는 자기가 부담이 돼서 자기가 마음이 부담이 돼서 공동체 폐가 된다라는 그런 때문에 그냥 사표를 내고 그냥 출산에 준비에 들어가는 경우들을 몇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우리 부목사님들 연령대가 다 3, 40대니까 아기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이번에 이 주제를 한번 대화를 하면서 들었는데 깜짝 놀랐던 게 그 등교 문제가 그렇게 현실적이고 심각한 고통의 문제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부교역자 한 분이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우리 3일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출근 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가 훨씬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엄마들이 아침에 그 애는 어떻게 저기 픽업해야 되고 하는데 그 직장의 현실상 그러지 못할 때 그 압박감 스트레스라는 게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교회가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1: 아, 너무 좋다.
0: 근데 이거는 제도적으로 강요하고 해서 되는 무브먼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선은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한 당연한 가치관이 선명이 되고 거기에 설득이 될 때 이건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회들이 먼저 무브먼트를 하면 사회는 따라옵니다.
1: 네. 맞습니다.
0: 항상 과거에도 교회가 건강한 무브먼트를 일으켰을 때 사회는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별히 자매들의 그 고통에 대한 출산 또 휴가 양육 또 경력 단절에 대한 해소 이런 것들을 교회가 좀 선도적 역할을 우리 CBS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2: 지금 우리 송 목사님께서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참 너무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교회도 이렇게 좀 성장해 가면서 그런 어떤 제도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 이식시켜야 되겠다. 또 이런 좀 도전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제가 개척을 하고 여덟 커플을 결혼을 시켰는데 뭐 짝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뭐 야 결혼해. 그래서 밀어붙여가지고 8명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도 했고 우리 전사님도 제가 개척하면서 다 결혼한 케이스인데 그 장로교나 타 교단에서 그 하는 제도 중에 유아 세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하질 않아요. 뭐 그걸 지금 논하려고 하는 게 근데 그게 저도 뭐 신학적으로는 사실 동의하지 않아요. 침례교 목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유아 세례는 아니더라도 뭐 비슷하게 뭘 좀 해보자 해서 대리 부모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 교회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넉넉하고 또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삶의 경험이 있는 분들을 그 부모 옆에 대리 부모로 또 하나 붙여드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권사님 아이들 필요한 거 장로님 아이들 필요한 거 좀 공급도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아이들 보험을 들어줘요. 아이들 자랄 때까지. 그런 어떤 그 권사님 장로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요런 분위기들이 이렇게 퍼져가니까 뭐 보험을 들어드리지 못하는 어떤 분들은 자기들 뭐 손주나 뭐 자녀들 유모차 사용했던 거, 옷 입었던 거 가지고 와가지고 전부 다 주니까
3: 좋네요.
2: 우리 그 부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아이들 키우면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보험 들어주시죠. 옷 가져다 주시죠. 유모차 주시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 사례비가 얼마 안 되지만은 아이들 키우는데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아이를 하나 더 낳아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성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살아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출산하는 일들에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삶의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제일 결정적인 건 그건 같아요.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집사님들이 결혼해서 누리는 그 삶의 아름다움,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누리는 이런 모습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비춰질 때 젊은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찬송가 561장을 트리니티 싱어즈 앨범에서 들려드렸어요. 행복한 요한나님이 신청하셨고요. 그 전에 주나와 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였습니다. 하경님 함께하고 계시네요. 감사하고요. 수평기님께서 숲의 마을은 이 파란 하늘의 뭉게구름 아름다운 날이라고. 진짜 그곳은 예 뭉게구름까지 진짜 아름다울 것 같아요. 기프티드 앨범에서 사랑한다 말하시네 신청하셔서 이 곡을 일부 끝곡으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이 곡 듣고 잠시 후 7시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름답고 경이롭다는 것을 깨닫고 놀란다. 가까운 것이 먼 것을 설명한다. 한 방울의 물은 작은 바다다. 한 명의 사람은 자연 전체와 연결돼 있다. 그러므로 평범한 것들의 가치를 인식하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의 스스로 행복한 사람 중 일부입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으로 아침에 동해 가는 길이 곡을 들려드린 이유가 혹시 연휴인데 그냥 저는 평범하게 일상처럼 특별한 그 변화 없이 그렇게 보냈어요. 하지만 여행 간 분들이 살짝 부럽기도 해요라는 분들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동해 가는 그 길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들려드렸고요. 아침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사랑님께서 얘기하신 무작정 대전길 그 얘기를 듣고 몇몇 분들이 너무 잘하셨다고 그런 응원과 함께 그 혼자 떠나는 여행 3665번님의 둘째 아드님도 제주도로 가셨대요. 사역하는 일이 얼마나 또 어떤지 또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알기에 마음껏 응원해 줬는데 스쿠터로 다닐 거라고 자동차 렌트 안할 거라고 하니까 조금 걱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푹 쉬면서 충전 잘하고 모처럼 얻은 쉼 짧지만 잘 다녀오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쉼 신청하신 곡 저희도 함께 모든 길이 안전하고 또 진정한 몸의 쉼뿐만 아니라 마음의 쉼또 주님이 주신 모든 자연이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함께 들었습니다. 아까 누가 그러셨는데 누구셨더라? 아, 9858번님께서 대전에 홀로 다녀오신 분 대단해요. 제가 오늘 마음에 그랬었는데 한참 생각하다가 결국에 교회 빈 예배당에 가서 한 시간 기도하고 왔거든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예배당의 그 느낌도 좋았어요. 네, 또 기도로 내 마음을 이렇게 토해 놓는 것도 좋은 마음의 여행이죠. 주님께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또 기도하면서 위로받는 것. 그것도 우리가 갖는 여행에서의 위로만큼이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금 걸어놓은 곡이 하나피밀리님께서 신청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좋아하실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진짜 아프거든요. 대상포진 걸리셨대요. 등에 가려운 지는 좀 됐는데 저는 안 보이니까.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가려워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느낌이 좀 쎄한 겁니다. 연휴가 시작됐으니 병원에 가기도 애매했고 수포는 없었는데요. 그 무수포성 대상포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절대 안정, 절대 휴식 취해야 한다며 지금 제가 밥대가 됐는데도 땡땡이 치고 있거든요. 최근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무리를 했나 봐요. 올빼미 형이라 새벽까지 한동안 일을 좀 했더니 몸이 여지없이 반응을 합니다. 젊을 때야 날밤 새도 피부만 좋던데 이제는 아니 되나 봐요. 이제 좀 쉬어 가려고요. 요즘 이 노래에 빠져 있는데 틀어주세요.

예,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예, 이 곡 함께 듣겠습니다. 마음의 쉼, 몸의 쉼이 필요한 시간인가 봅니다. 절대로 몸 상하기까지 일하지 않기 약속하셔야 돼요. 하나 패밀리님. 그리고 이 곡은 배고픈 고질라님도 신청하셔서 함께 듣습니다. 강중현입니다.

김석준 고백을 지금 퇴근길이시래요. 근데 느낌이 금요일이라고 항상 감사해야겠죠 하시면서 5621번님이 신청하셔서 들었고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전에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은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까 신청하셨을 때는 어노인팅 앨범에서 신청하셨는데 왠지 오늘 저는 이 버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사연을 찾고 있어요. 사연을 이렇게 위에다 올려놨는데 위에다 올려놓고 나서 못 찾는 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 있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디다가 메모를 해놨는데 어딘가에다 메모를 해놓고 그 메모한 걸 잊어버리는 어디다 메모해놨더라 하는 찾았어요. 데이비드님이셨어요. 요즘 직장 생활 때문에 자주 못 들어왔는데 손녀딸 재롱 보느라 정신도 없고 일도 많으시고 작년에 큰딸이 결혼했는데 다음 달에 둘째 딸이 또 결혼을 합니다. 아드님은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저 다음 달에 군대 갑니다. 언젠가 가겠지 했는데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거든요. 또 군대에 가서도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하니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과 또 군내에서의 생활 또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제이플워십 찬양예배 정기예배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아휴 그냥 나열해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바쁘셨을지 예 그게 보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들려드렸고요. 교대 근무 들어와서 듣고 있는데 늘 위안과 위로받습니다 하신 분은 소망이님이세요. 주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찌 살았을까요? 그러니까요. 1823번님이 운동장에 비둘기 3마리와 저뿐이에요. 다 어디 갔을까? 열심히 뛰고 계시고 아니 사람들이 없으면 이럴 때도 좋지 않아요. 방해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으니까. 예, 걷고 뛰고 오늘 저녁에 특히 몸의 건강을 위해서 목표하신 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걷고 뛰고 또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요. 주님만이라고 마지막에 쓰신 걸 저는 신청곡으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김영미의 목소리로 주님만이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이 곡 함께합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또 그거 보는 것도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다정한 그레이스님이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계획을 세우셨는데, 월요일에 또 쉬는 곳이 많아서 결국엔 기독교 서점 가서 책도 사고 청소년 연극 초대장도 받으시고, 저희 딸그 많은 꿈 중에 목사 꿈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했더니 어떻게? 기독교 콜링 영화 보여줬거든요. 다 보진 않았지만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미 설계되어 있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찾아가는 여행,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이라 주의 가정 찬양을 교회에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성도님들과 예배당에서 부르는 그 곡이 너무나도 이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당향로 직인님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하셔서 내 주의 가정 진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세라벨님, 이틀 동안 비가 와서인지요. 저희 동네 뒷산이 얼마나 예쁜지 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거 있죠. 연두빛, 초록빛 나무들, 예쁜 꽃들, 푸른 하늘 너무 예쁘고요. 아카시아 꽃도 피고요. 산딸기 꽃도 펴 있어요. 둘레길 운동 끝내고 드디어 큰수 빵집이 오픈해서 빵과 커피 사들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 큰수 빵집은 발달장애인 고용 창출과 복지를 위해서 운영되는 곳이거든요. 요즘 속쓰림으로 커피 자제 중인데 어느덧 내 손에는 커피가. 아, 빵 먼저 드시고 커피 드세요. 아유, 그냥 아, 그 뒤통산. 거기 뒷산에 놀러 가고 싶네요. 얼마나 예쁠까? 비온 뒤라서 더 쑥쑥 자라 있을 것 같고, 저희 집 앞에 작은 요거트 집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앉으면 한 10명도 못 앉아요. 10명이 뭐예요? 한 6명이 안에 앉을 수 있고 바깥에 딱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 있는 아주 작은 카페인데, 거기서 딱 앉아서 보면은 앞에 있는 아파트에 거기가 복합 주상복합이라서 중간쯤에 나무를 좀 심어놨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카페에 갔을 때그 나무를 심어놨을 때 손바닥, 이게 멀리 있으니까 손가락 하나 정도 되는 길이었거든요. 지금은

제 손가락으로는 안 되는 그런 길이까지 쑥 자라났어요. 그게 불과 한 1년 남짓? 근데 그렇게 쑥쑥 자라더라고요. 갑자기 그 나무들도 하루하루 보는 재미가 있는데, 갈 때마다 보는 그 자라나는 걸 보는 재미가 있는데, 스라벨님의 이 뒷산의 나무들은 얼마나 예쁠까, 꽃들도 얼마나 예쁠까 보고 싶다는 생각 드네요. 최여사님께서 오늘은 혼자 저녁을 먹게 돼서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예 쭉 이게 뭔가를 만드셨어요. 냉털이라 알죠, 냉털. 아, 누가 그렇게 먹으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혼자 먹자고 만들긴 싫잖아요. 막 그런 날도 있죠. 맞아요. 근데 집에 있는 반찬으로 좀 이렇게 먹는 거 뭐 냉장고 정리할 겸 괜찮아요. 다음엔 또 나를 위한 요리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은하수 구스롱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들풀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 위해서 내어드린 일 공감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할 길에 보내졌어요. 그래도 보내시는 거라 결단이 어려웠는데 예, 말씀해 주신 게 맞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주님이 이걸 바라실 텐데 내가 정말 잘해낼 수 있을까? 막막하기도 하고 속상한 하루입니다. 어떤 길일지 또 어떤 어려운 길일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가라 하셨을 때는 그걸 잘 해낼 수 있는 들풀님을 믿었기 때문에 보내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위에서 기도하겠고요. FE님이 그런 들풀님을 위해서 신청하신 곡이 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예, 이 곡 들으면서 저도 기도할게요. 힘날밴드 앨범에서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듣습니다.

정통 찬양 방송으로서 원조라고 할 수 있을지니 의심의 여지가 없으리라. 당신의 영혼을 사로잡고 향방을 바로잡아 주는데 노련함마저 탁월하구려. 고맙습니다.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지. 안 그래도 저 어제 근무하면서 오소령님이 쓰신 그 시집을 좀 봤거든요. 제 책상 그 책꽂이에 있어서 어제야 가만히 주일 근무가 좋은 게요. 주변은 조용하고 뭔가 평소에 번잡함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 뉴스와 뉴스 사이에 한 40분 정도? 예, 그 정도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어제 책 읽다가 앞에 오수량님 시집이 있어서 펼쳐서 몇 편을 봤는데 오늘 또 당향로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글을 남겨주셨네요. 영광영원 아빠님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요. 예, 함께 하신 분들에게도 예, 반가움을 저도 전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은 오늘 컨디션 조금 다운돼서 옥정 호수공원 한 바퀴 느리게 달려보려고 나왔어요. 바람이 조금 부는 것 같은데 당향로 찬양과 조금 부는 바람을 벗삼아 즐겁게 달려보겠습니다 하셨어요. 저 장담하건대 이거 달리고 나면 몸에 에너지와 함께 뭔가 쑥 의욕이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이 걷는 거 달리는 게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등대지기님이 이 5월을 드립니다라는 오광수님의 글 시를 보내셨는데 이 시를 부회사님이 신청하신 악동뮤지션의 곡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 곡을 조금 들려드리면서 등대지기님이 보내주신 5월을 드립니다 소개하며 오늘 순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5월을 드립니다. 오광수. 당신 가슴에 빨간 장미가 만발한 5월을 드립니다. 5월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좋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생겨나서 예쁘고 고운 하얀 이를 드러내며 얼굴 가득히 맑은 웃음을 짓고 있는 당신 모습을 자주 보고 싶습니다. 5월엔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좋은 기분이 자꾸 듭니다. 당신 가슴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5월을 가득 드립니다. 내일도 6시에 봬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5: 당신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인내하라. 잠긴 방처럼, 외국어로 써진 책처럼 의문 자체를 사랑하려 하라. 답을 구하지 말라. 당신이 답대로 살 수 없겠기에 답은 올 수도 없다. 지금은 의문을 품고 살라.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답 속에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중 일부입니다.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소서. 어린 생명은 씩씩하게 자라며 어른에게는 지혜와 성숙을 허락하소서. 우리 모두 창조주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5월 4일 월요일 오늘 함께 할 첫 찬양 전능하고 놀라우신 대학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유창원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스데반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며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하고요. 생명, 진리, 은혜 되신 김요한의 찬양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한국 솔로이스트 코럴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스태핑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황혜련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크루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찬양 두곡 함께 합니다. 먼저 유리정은님께서 청해 주셨던 곡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조수진의 찬양 들으시고요. 직이 6

66번께서 시편 23편을 청해 주셨는데요. 시편 23편을 바탕으로 한 찬양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조준모의 곡이 어떨까 싶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조준모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비둘기같이 온유한 브라운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애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애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애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 상록수님께서 청하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한경미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샤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만유의 주제 3.1교회 POP 권충안의 보컬로 2부의 첫 곡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도노 마리아의 찬양으로 다 찬양하여라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4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시편 102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오늘은 덧없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절박한 탄식으로 노래합니다. 몸도 마음도 메말라가고 시간은 손에 잡히지 않게 흐르며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 고백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다며 데이터를 모으고 정보를 분석하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더 깊은 불안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봅니다. 인간의 삶은 풀처럼 시들고 그림자처럼 하루가 기울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장래 세대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통해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서울의 망우역사문화공원에도 그런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와 문화인들의 묘가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잊히기도 하겠지만 그들의 생애는 자유와 평화 공동체의 기초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일지 모릅니다. 내가 바치는 기도, 드리는 시간, 감내하는 고통이 하나님 손에 놓일 때 그것은 누군가의 내일을 위한 거룩한 씨앗이 됩니다. 주님, 덧없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억 속에 남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CL 여성 중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심재환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아이노 쌉창단의 곡으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함께 할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당신을 향한 노래 창문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태어난 아가에게 동생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그 목소리가 너무 예쁜 창문의 곡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서 이화라님께서 청하신 최덕신의 나 김남희가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2: 예지쩌야 내가 축복해줄게.

고운 꽃은 시들지 말고 아리따운 풀은 길이 봄을 누리며 해와 달 빛을 잃어도 오히려 즐기시고 노을 지는 은빛 창문으로 구만리 밖 희미한 세계 내려다 보시고 몸은 높은 하늘 바람과 이슬 속에 논이시라.

험한 설헌에 광한전 백옥루에 들보를 올리며 중에서 한 부분 김경미 홍인숙의 난설헌 나는 쓴다 중에서 발췌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구만리 밖을 바라보는 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높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 봄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콰데스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477장의 찬송 하나님이 창조하신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0702번께서 청해 주셨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줄라이의 찬양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7: 빌딩앤리치.
6: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7: 빌딩앤리치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015B와 어린이 성가대가 함께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보내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1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순간 혹시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문득 떠오르는 그 순간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남을 위해 기도했던 순간이 훨씬 더 간절하게 우리 마음에 남아있다는 것을요. 우리의 손길과 기도가 필요한 바로 그곳, 바로 그곳에서 지금도 기도와 찬양을 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계속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쪽에서 그분들의 두 팔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2006년 5월 4일 월요일 밤 문을 열어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돌아볼 때 정말 그 간절한 순간이라는 것은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을 향한 기도가 있을 때가 더 간절하고 더 깊고 더 뜨거웠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5월의 첫 번째 월요일, 또 많은 분들이 연휴로 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시간에 우리 한번 이번 달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의 제목을 적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오늘도 두 주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1212 샵1212 열려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만 전달되는 비밀글, 네, 또 고민상담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늘은 월요일인데 갑자기 손님이 올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광고 듣고 손님을 맞아볼까요?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론 간유산균 대전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갑자기 온 손님, 멀리서 온 특별한 손님, 장성규 선사님과 김영걸 제리킴님과 함께합니다. 우! 와, 월요일부터 갑자기 온 손님 오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오늘 갑자기 손님들이 오셔서 제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손님들은요, 네,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오셨어요. 무려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장성규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정성규입니다.
0: 아, 선교사님, 그냥 평소에 선교사님 톤으로 해주세요. 막 한석규 목소리 하지 마시고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있고요. 저 클라리넷 연주자이면서 또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교육, 음악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요. 이곳에 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선교사님의 가장 점잖은 모습으로 여기까지 보시고 선교사님 평소 모습 제가 살짝 훔쳐봤는데 저랑 비슷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즐겁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고요. 같이 오신 선생님들도 계세요. 야, 이분을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 모실 줄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거의 뭐 인기가 초상위급이신데 제리킴 선생님 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작곡도 하고 건반도 치는 제리킴입니다.
0: 아우, 요즘은 구독자 수가 저기 권력이잖아요. 구독자 수 자랑 한번 해주세요.
2: 그냥 28만 명.
0: 이야, 할렐루야.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초대해
0: 그리고
3: 예, 부한국에서 베이스 연주하고 있는 김영걸 형제입니다.
0: 목사님 아니신가요?
3: 맞습니다.
0: 네. 아니, 오늘 목사님 이렇게 선교사님 앞에서는 목사님들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는
3: 네. 네, 형제로 주로 살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갑자기 온 손님 이야기 나눌 텐데 말씀드렸겠지만 여기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말씀도 중요하지만 음악을 가르치

0: 선교사님을 장정선 중심으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쩌다 이 세 분들이 같이 다니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볼 텐데 CCN 캠프는 일단 아티스트가 오시면 먼저 라이브를 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들으셨죠? 아, 못 들으셨겠구나.
1: 벌써요?
0: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시간이 조금 이제 아티스트들에게 좀 힘든 시간이긴 한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노래하는 사람이 진짜다. 아, 근데 아쉽게 오늘은 노래하는 분이 안 계시고 악기로만 연주를 해주시는데요. 장성규 선교사님이 악기를 아주 멋진 악기를 갖고 오셨어요. 선교사님 악기 소개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2: 네, 저는 그 한 30년째 클라리넷을 연주하고 있는 연주자이고요. 오늘 가지고 온 악기는 클라리넷입니다. 그래서 가장 따뜻하고 또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와 비슷한 악기라고 저는 혼자 우기고 있고요. 그 밤 10시에 연주한다는 것은 예, 쉽지 않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아, 벌써 이렇게 밑자락을 깔고 가시는데 예, 그런 거 저희 안 통합니다. 네, 밤 10시건 밤 12시건 우리 주님이 부르면 합니다. 이런 마음을 하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곡 어떤 곡 들을 수 있을까요?
2: 그 저기 셀린 디온이랑요. 그 안드레 보첼리가 불렀던 더 프레이어라는 곡.
0: 오, 네네네.
2: 오래전부터 늘 연주하고 약간 저랑 자꾸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서 그 한번 클라리넷으로 잘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규 선교사님의 클라리넷 연주 그리고 두 분의 기타와 키보드. 야, 오늘은 노래는 없어요. 노래 제가 불러요. 죄송합니다. 연주를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와, 야, 야, 와, 야, 오, 박수.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지금 샵 #1212로 박수 박수 보내주세요. 야, 이 노래 저 너무 잘 알거든요.
1: 네네네.
0: 물론 이제 두 분의 그 음반으로 발표된 노래도 너무 잘 알고 많은 성악가들도 부르고 막 하는데, 야, 노래 그러니까 가사 없이 악기로만 듣는데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노래가?
1: 밤 10시 하는 거라서 그럽니다.
0: 아, 성 교수님 센스. 아,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 물론 성 교수님 연주를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잘 하시고 뭐 악기를 하루 이틀 하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잠깐 설명드렸는데 하루 이틀이 뭐야? 악기로 그냥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분으로.
1: 네, 저는 그 시각장애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에서 광주대를 졸업하고 또 독일에서도 졸업하고 또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를 조금 많이 하고요. 머리카락은 없습니다.
0: 아니, 머리카락. 갑자기 마지막에 훅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옆에 본인이 자랑하기 좀 어려우시니까 옆에서 우리 장성 교수님 클라리넷이 어느 정도인지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목사님,
2: 제가 여러 그 연주하시는 분들과 공연하고 다니는데 제가 만나봤던 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시는 것 같아요. 네, 감동이
0: 네,
2: 있고
0: 네.
2: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주하시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연주에 그 얘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 그래서 그 선교주의 그 마음 이것들이. 또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섬기는 그 애틋한 그 마음들이 음악에 연주에 다 녹아나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 감동이죠. 너무 너무 좋습니다.
0: 네, 아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그러면 지금 선교사님이라고 호칭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원래 악기 연주자로 이렇게 그 공부하고 연주하고 그런 시간을 오래 하셨잖아요.
1: 네네네.
0: 네,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겠지만. 갑자기 선교 사역을 하시게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1: 제가 대학교 때 그 외국인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별로 없었을 때잖아요. 25년 전이니까.
0: 아, 네, 네, 네.
1: 그때 어떤 외국인이 이제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보면서 저분들이 조금만 더 한국을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공부를 다 마치면 이왕이면 유럽이나 캐나다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껏 하나님, 제가 공부를 다 마치면 네. 이왕이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 이왕이면 동남아나 남미로 가게 달라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까먹고 듣고 계시다가 18년이 지난 2018년 어느 날 저를 동남아 훅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베트남이라는 곳에서 선교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네. 베트남은 살다 보니까 베트남이 저를 필요로 한 게 아니고 내가 베트남이 필요하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이곳은 아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던 하나님께서 저를 또 캄보디아 보내주셔가지고
0: 네네.
1: 거기서 지금 6년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면은 보통 이런 선교사님 스토리를 들으면요. 이런 네. 게 있거든요. 제가 뭐 돈도 많이 벌고 학업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꼬인다는 사람이 있겠지만 선교사님 지금 제가 예전에 기도를 했는데 공부를 다 마치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셨다는 말씀하셨잖아요.
1: 맞습니다. 네.
0: 그런 기도 잘 안 하지 않나요?
1: 그러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0: 아니면 공부를 좀 어떻게든 길게 하실 생각이셨는지. 오, 그래요.
1: 그럼 네. 지금 캄보디아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0: 네.
1: 저는 이제 공부를 조금 배웠잖아요. 그래서
0: 선생님, 네. 죄송한데요. 네. 좀이 아니라 제가 양력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공부를 좀이라고 하시면 저희들은 어떡합니까?
1: 그래서
0: 3개 대륙을 거쳐도 공부하신 분이.
1: 그래서 캄보디아 와서 보니까 캄보디아가 제가 필요하더라고요.
0: 아, 네. 네네.
1: 현재 캄보디아는 국공립학교에 음악 수업이 없거든요.
0: 아, 네.
1: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멘토인데. 그래서 네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쓰시려고 그곳에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선교시에 오시면 뭐 이렇게 네. 밤에 꿈에 뭐 나타나고 뭐
0: 네, 그렇죠, 그렇죠.
1: 뭐 그런, 저는 그냥 제 발로 왔습니다.
0: 아,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저만의 이 속된 마음이겠죠. 네,
1: 저도 네. 저도 저를 보면서 네. 아, 너무 그냥 시끄럽나 생각도 드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되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네. 이제 미국이나 독일에 살 때 공부를 하면서 많이 고생을 좀 했거든요. 그런 고생들을 아이들에게 잘 사랑으로 섬기라고 어떤 그런 고생들을 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제 발로 왔고 저는 뭐 이렇게 남들처럼 무슨 파송교회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0: 그러면 어떻게 혼자 진짜 혼자로 예. 자기 발로 가서 자기 혼자 선교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1: 네, 저는 이제 2023년도에 네. 그 광양교회를 만나기 전까지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네네. 제가 나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선교로 간다고 하면 다들 도와줄 줄 알았거든요.
0: 그래야죠. 네, 그래야죠. 그래야죠.
1: 마음은 그냥 한 명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0: 아 잠깐 죄송해요 성교사님 웃으면 안 되는데 지금 성교사님이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너무 밝게 얘기하시니까 이걸 같이 공감하면서 울어야 할지 같이 웃어야 될지 좀 힘들어요.
1: 그래서 정말 그래서 한 달에 저 30만 원씩 갖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생활을 살다가 2023년도에 광양교회를 만나가지고 네네. 광양교회에서 이제 교회도 개척하게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조금은요. 요즘은 조금 삶이 조금 좋아졌거든요. 그 전에는 진짜 정말 하나님 이거 괜히 만난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과정들 또한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아닌가 싶어서 요즘엔 아이들에게 너 밥 안 먹었냐고 네 몇 개 안 먹어서 두 끼요. 야 선생님 한 5일도 굶어봤는데 살 수 있을 것 같으나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
0: 죄송해요. 제가 아까 3개 대륙을 돌면서 공부했다는 것들 솔직히 제 마음으로는 거의 박사급으로 연구하신 분이 뭐 이렇게 힘들어하실까 싶었는데 또 그 공부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많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1: 네, 저는 이제 돈이 막 재정적으로 넉넉한 건 아니어가지고 그때도 막 후원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었었는데 새벽 예배 갈 때 그 한국에서 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확인하다가 지갑을 아름답게 ATM기에 넣어놓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지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지갑이 없어요. 그래서 독일은 비밀번호를 다 지갑 속에 전 넣어놨거든요. 그때 당시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120만 원이 날아갔으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세도 한 달 안 못 내고 두 달 못 내고 밥도 세 끼에서 두 끼 굶고 막 굶식도 하고 2박 3일도 굶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기차 타고 오는데 하나님 앞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나는 공부하라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게 나는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 가끔씩 부재중이실 때가 많으시잖아요. 예, 잘 안 들어주시고 마음 가운데 야 내가 너희가 5일은 굶겼지 너희가 6일은 안 굶겼는데 지금 너는 밥 한 끼가 중요하냐 나에게 대한 사랑이 중요하냐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정신 뻗쩍 차리고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하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제가 동남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게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애들이 굶는 게 일상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경험 좀 해봐라고 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네, 참,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서 뵙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되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너무
1: 재밌죠?
0: 밝게 얘기하시니까, 잠깐만, 나도 밥을 굶어본 적이
1: 거기는 굶식.
0: 별로 없었는데, 요즘 뭐살 뺀다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마음속에 고스란히 담아놨다가, 하나님께서 날 여기 보냈었을 때, 이 친구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걸 주셨구나라는 걸 알고 전한다는 거, 참그 마음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내일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날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어린이날인데 지금 많은 어린이들이 내일 아침에 엄마 아빠랑 어디를 갈 것인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응? 스마트폰을 바꿀 것인가, 놀이동산을 갈 것인가, 이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을 텐데, 지금 성교사님께서는 이틀 두 끼를 굶는 아이들 이상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시즌 캠프를 혹시 지금 같이 듣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한번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간에 우리 장 선교사님을 시즌 캠프에 갑자기 보내신 것 같습니다.
1: 아멘이다.
0: 아, 그런 의미에서 시즌 캠프가 음악 방송이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두 번째 라이브를 또밤 10시가 한참 지났지만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1: 예, 원래 저녁에 연주하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마음이 조금 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주를 잘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곡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곡을 연주하려고 하는데요. 예, 30만 유튜버가 곧 되시는 우리 제리킴 선생님 피아노와
0: 부럽습니다.
1: 이 업계의 또 레전드급의 기타 치시는 우리 김영걸 목사님과 같이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해요.
0: 아, 제가 아까 MR인데 연주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막 고개를 흔드시면서 하셨는데, 오늘은 두 번째 곡은 리얼 연주로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0: 박성호 CCM 캠프 갑자기 온 손님 정말 선물 같은 시간 장성규 선교사님의 클라리넷 연주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연주 저희 CBS 조이포유 스튜디오에 있는 건반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반이었나 깜짝 놀랐습니다. 제리 킴 그리고 김영걸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함께 연주해 주셨습니다. 저희 건반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 건반이 뭐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기능이나 정말 터치감이 막 섬세한 건반이 아니거든요. 이게 저희 조이포유 스튜디오 생겼을 때 낮 12시에 최인영 목사님의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스튜디오하고 방송장비 있는데 악기가 없어가지고 라이브를 못하고 있었는데 애청자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선물해 주신 건반이에요. 저희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건반인데 솔직히 제 마음으로는 이거 말고 좀 더 좋은 거 해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라이브를 모시면 이게 연주자분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하시는데 최근에 들은 악기 연주 이 건반 연주 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리 김 선생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1: 네, 그냥 힘을 빼고 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아, 다음에 오면 제가 꼭 얘기해 주겠습니다. 뭐 다음에 다른 연주자 와서 아 건반 이름 그 구독자 몇 명이요? 제리 김 선생님이라고 아시오? 아 그 조금 우리 제리 김 선생님 잠깐만 짧은 코너로 얘기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 뭐 구독자 이거 떠나서 찬양 사역을 하는 연주자로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처음에 본인이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작하신 거죠?
1: 아니요. 왜냐하면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0: 네네.
1: 저는 그냥 뭐 기록용으로 올린 것 같아요 처음에.
0: 아 기록용으로.
1: 네.
0: 근데 내가 이렇게 잘 됐다는 느낌을 언제 딱 받으셨어요? 잘 됐다는 표현이 좀 다 이상합니다만. 네.
1: 예, 근데 너무 평범하거든요. 사실 제가 느끼는 제 연주가 그래서 조회수가 갑자기 터지는 걸 보고 이거 왜 이럴까 좀 이해가 안 됐던.
0: 네네.
1: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0: 아 지금도. 그러면 뭐 유튜브 뭐 이렇게 뭐 구독자 수 뭐 이렇게나 이렇게 구글에서 이렇게 수표도 보내주고 막 그러세요?
1: 예, 수익이 좀 들어옵니다.
0: 할렐루야.
2: 부럽다.
0: 아, 부럽네요. 아, 근데 사실 이제 찬양 사역을 하면서 어떤 그 활동도 하면서 또 유튜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저희 CCN 캠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4천. 그래서 어떤 의사로 시작하시고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그거 조금만 알려주세요. 우리 장성규 선교사님도 유튜브 구독자 많이 늘리세요.
1: 그래서 선교사님 만나고 좀 깜짝 놀란 게 저는 이제 저도 음악을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하게 됐는데 사실 집안 사정상

0: 막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1: 아,
0: 그래서
1: 네네네.
0: 그냥 거의 독학을 하다시피 하고, 제 꿈은 그냥 교회에서 반주하는 거. 그게 꿈이었고, 처음에는 이제 코드 반주라는 걸 알게 돼서, 아, 이런 게
1: 네.
0: 있구나 하고 너무 재밌어서 하게 됐고요.
1: 네.
0: 찬송가는 사실 악보가 사부가 안 보여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거 찬송가 반주를 해야 되는데,
1: 네.
0: 코드는 할수 있겠는데 찬송가가 안 보인다고 해서 기도를 하고, 제가 반주를 맡으면은 코드를 미리 적었어요. 찬송가 위에다가.
1: 아, 네.
0: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 잠깐만요. 지금 제가
0: 네.
1: 그 옆에 계신 분이 3개 대륙에서 대학을 공부하신 분이
0: 네네네.
1: 계시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이 공부를 안 하고
0: 네.
1: 사부를 못 봐서
0: 네. 네,
1: 적은 악보로 연주를 시작했다는 분이 지금
0: 맞습니다.
1: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0: 네, 그래서 존경합니다. 지금 홍 교수님을. 저는 사실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방구석에서 혼자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저랑 같이 해주시니까 너무 영광이고.
1: 그러면 우리 장석 교수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0: 우리 김영걸 목사님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원래 이제 제 지인이시고 오래된 목사님이고, 김영걸 목사님은. 장성균 사님은 김영걸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다녀오시면서 저한테 너무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궁금했어요. 어떤 분인지 만나고
1: 막
0: 싶어서.
1: 진지한 얘기 재밌게 하는 분 있다고 막.
0: 네. 너무 대단한 분이시라고. 네.
1: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또 김영걸 목사님에게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그럼 김영걸 목사님은 어떻게 또 우리 장성규 선사님을 지금 거의 뭐 한국 대표 에이전트급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즌캠프 나오는 출연하는 것도 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정말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거의 뭐 멱살 붙잡듯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거라서요. 왜 김영걸 목사님은 장성규 선교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홀딱 넘어가게 됐는지, 일단 외모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아, 외모, 아, 네.
2: 몇년 전에, 3년 전에 저희 부흥한국 팀이 캄보디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선교사 대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예배 인도하러 갔습니다. 가고 한 2주 정도 되는 시간을 그 이후에 캄보디아를 투어를 하면서 집회를 계속했는데, 저희들이 캄보디아에 계신 굉장히 클라리넷 연주 잘하고 하지만 시각 장애를 입고 있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아이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사랑한다 하는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게 되고 그 열흘 뭐 2주 정도 되는 기간을 같이 투어를 했습니다. 같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삶도 얘기도 듣고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온몸에 건강한 그런 몸으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생을 사는데, 이분은 시각장애라고 하는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어쩌면 저희들보다 더 귀하게 아이들 섬기고 사랑하고, 또 클라리넷 소리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들은 그래서 원래 장성규 선교사님인데 저희들끼리는 장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1: 장클라.
2: 장클라 선교사님. 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불러요. 장클라 선교사님이라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몇번 가서 만난 적 있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선교지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저도 몇년 전에 레바논에, 지금 한참 전쟁이 있는 레바논에 가서 3개월 동안, 그 비자 기간이 3개월인데 3개월 동안 가서 시리아 난민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작은 꿈은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음악을
1: 맞아요.
2: 알려주셔서 기라성 같은 음악가들이 배출이 되었고 그들이 좋은 교회 음악가들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렇게 이끌어갔는데, 저희들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도 한 2, 30년 뒤에 자라서 그 나라의 예배 음악을 책임지는 귀한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계속 그렇게 선교지를 저도 개인적으로 혼자서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 갖고 있는 사역과 비전이 저랑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분과 같이 마음을 실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 하는 사역이 너무너무 귀해요. 제가 이제 그 3월 달에 이분 교회 개척하고 예배당 헌당식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지역의 구청장, 네. 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서 축사를 하시는데 그분 믿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현지인 네네. 분이시니까. 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여러분은 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1: 아, 네네. 그러니까
2: 정말 삶의 현장에서 그들 현지인들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생활하고 선교하고 계신 이분. 그리고 이분의 영향력이 그 땅의 아이들에게 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땅이 그 공교육의 음악이 수밖에 없어요.
1: 네네.
2: 이분이 가셔서 그 우리 그 나라야 2천여 개 되는 중학교에 랭킹 한 3, 4위 되는 아주 하이 퀄리티의 중학교에 가서 네네. 공식적으로 공교육으로 음악 수업을 오픈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뭐 교육감, 교육장 이런 분들과 교제하고 있는 그래서 이분과 같이 예, 그래서 이분이랑 같이 사역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1: 네네.
2: 이분의 사역을 좀 알리면 좋겠다. 왜냐하면 네네. 사역을 힘들게 하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분의 사역을 좀 알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 단체들 저랑 같이 연주하고 있는 형님들 모임에 다 데리고 가서 소개하고 연주하고 나시는 목사님들께 연락드려서 이렇게 기회를 좀 요청하고 해서 여기까지 네네. 오게 된 것 같아요.
1: 아, 네,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네.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뭐 그냥 굉장히 가깝게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지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웬만한 눈물의 양으로는 랭킹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장성규 선교사님의 어떤 활동을 보고 마음에 홀딱 빠져가지고
2: 네 맞아요. 그러니까
1: 뭐 보통 이럴 수 있어요. 뭐 어릴 때부터 친구여서요.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그 같이 공부를 해서 그럴 수 있는데 어느 날 선교지에서 한번 만났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국에서 헌신하고 사역하고 연결해야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온 손님이 왜 갑자기 오게 됐는지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장례식장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 계시던 분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당신 방송하는 사람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방송 좀 나가게 해줘라 뭐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다 사실 여기까지는 저 많이 듣는 레퍼토리거든요
2: 네,
1: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근데 뭐 연락처 예의상 연락처 네. 예의상 주고 받았는데 가시는 길에 메시지랑 막 영상을 그냥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예의상 보잖아요. 앞에 네네. 5초만.
2: 네.
1: 앞에 5초만 봐야지. 근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그래서 야, 이런 분들 그리고 본인도 아니셔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CGN 캠프에 모셔서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전하고 또 마침 좋잖아요. 우리가 어린이날 전날. 전날 밤에 내 앞에 있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향한 마음들이 가득한 때 다른 나라에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 교육도 공식적으로 없고 또 식사를 정말 걱정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급하게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장성 선생님 잘 이렇게 한 거겠죠? 마음에 드십니까?
3: 아, 네, 아주 훌륭합니다. 100점 만점 101점입니다.
1: 여러분 나중에 저희 방송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장성 교사님이 간증 또 집회한 영상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꼭 찾아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3: 아니.
1: 솔직히 좀 진행자로서 불안할 정도예요. 제가 마이크를 오늘 많이 안 드리는 이유가 목소리도 좋으시지 입담도 좋으시지
2: 맞아요.
1: 지금은 마찬 서울 사람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잠깐 모두 바꾸면 겁나 재밌어. 이분은 마이크를 많이 안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마음에 각오를 하고
3: 네 감사합니다.
1: 좋습니다. 성규사님 그럼 아이들 캄보디아에 있는 친구들에게 음악을 가르치신다고 하셨는데
3: 네네네
1: 그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규사님이 저희하고 다른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3: 네.
1: 그럼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앞에서 막 하는 척하고 막 장난치고 막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3: 그 일단은 그 친구들이 감사하게도 악보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도가 뭔지 레가 뭔지 모르거든요. 나도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안 보이기 때문에.
2: 자, 예. 그 교육 얘기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3: 그래서 거기는 아이 음악 수업이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킬링필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셨기 그렇죠. 때문에
1: 네네네.
3: 그 일에 지금 4세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음악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악보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배우잖아요. 네. 애들은 도가

0: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1: 아.
0: 그럼 애들한테 적으라고 그러죠. 얘들아 D는 레, C는 도 이렇게 다 적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보를 보고 시작하는 건 아니고 다 이렇게 개명을 외워서 개명을 아. 그려서 그래서 네. 도, 레, 미, 파 다 적어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저도 안 보이고 걔들 그 친구도 안 보여서 같이 하고요. 캄보디아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음악을 너무나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1: 네. 네. 네.
0: 제가 간 지금 중학교가 랭킹 4위 엄청나게 좋은 중학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중학교 외부인은 못 들어갔는데 저도 두 번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 어쨌든 잘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서 뭔가 자기들도 아 나도 음악을 배워서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네네.
0: 아 앞으로 내가 좀 애들을 잘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3년 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애들이 박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한 3년쯤 지나니까 이게 약간 그 물 흐르듯이 다 흡수가 되는지 몰라도 다들 어느 정도 막 좀 하는 거예요. 음악을 안 배웠던 친구들도. 그래서 잘 배워서 이 친구들이 정말 한 20년, 30년 지났을 때는 좀 캄보디아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크리스천 인재가 나오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1: 네. 아, 그럼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가르치실 때는 어느 나라 말로 알려주세요?
0: 아, 제가 캄보디아를 열심히 외워가지고
1: 네.
0: 가서 가르치고 또 제가 까먹으면 영어로 가르치고 그래도 잘 안 되면
1: 네.
0: 그 번역기 돌려가지고 가르치고.
1: 아, 성기하님 캄보디아도 하시는 거예요?
0: 네, 조금 합니다.
1: 와.
0: 저 네 개 국어 합니다.
1: 독일어도 하시잖아요.
0: 네, 영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1: 네.
0: 캄보디아도 하고 그 은혜 충만하면 사투리도 합니다.
1: 아, 그러니까 성기하님 이게 감동 포인트가 올라갈 때 갑자기 이렇게 치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자꾸 라디오 DJ 자리를 노리는 것 같아. 아, 불안해요. 오. 야 독일어 되게 어렵거든.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야, 난 독일어는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 이것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다. 그랬는데 독일어도 하시고 영어도 하시고 캄보디아어로 음악도 가르치고.
0: 네.
1: 야 좀 너무 멋있는데요, 진짜. 네.
0: 감사합니다.
1: 자 그런 멋진 분의 음악을 빨리 들어야 됩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0: 네네네.
1: 이제 정한 시간 내에 제가 약속한 것들 다 뽑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해요. 자 성규사님. 라이브 세 번째 라이브 어떤 곡 들려주실까요?
0: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곡을 이제 찬양하려고 왔는데요.
1: 네네.
0: 저는 이제 아이들을 할 수만 있거든 우리가 말로도 우리가 꿈을 주고 또 이렇게 희망을 줄 수 있지만 또 할 수만 있거든 실질적으로 돕는 걸 하고 싶어서 내가 가는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0: 나주님만 따라가리. 자, 클라리넷 악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악기이기도 한데요. 클라리넷 악기, 뭐 우리 관악기, 뭐 호흡을 쓰는 악기들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그 호흡으로 성대를 통해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호흡으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어떤 분의 평가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밤 듣는 이 장성규 선교사님의 클라리넷 악기 연주는 호흡을 넘어서 영혼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 같은 감동이 있어서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아,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선교사님 그냥 달달달 볶아가지고 몇 곡도 라이브를 하고 싶은데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좀 어려운데 선교사님 이제 그 지금은 그러니까 잠깐 한국 나왔다가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시는 거죠?
1: 네네.
0: 그러면은 현재 좀 남은 일정들이 어떠세요?
1: 저는 5월 한 중순까지 한국에 있다가 돌아갈 예정이었고요. 감사하게도 몇 군데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연주도 조금 하고 또 캄보디아 사역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나누고 갈 예정이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5월 중순까지면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남는 시간 비는 시간 있으시면 다른 오늘 방송 들으신 분 중에서 아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분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1: 예, 김영걸 목사님께 전화하면 됩니다.
0: 김영걸 목사님 전화번호는 010 네. 페이스북에서 찾으면 바로 네. 만날 수 있는데요. 네. 선교사님 제가 보니까 좀 농담삼아 얘기하면 우리 장성교사님이 그 남의 재물을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싹싹 뺏어가는 재주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뭐 되게 캄보디아에 필요한 것들이 많다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1: 아, 네. 저는 제 꿈이 캄보디아의 그 기술 전문 학교, 특히 음악 학교를 만들고 싶은 게 꿈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봉헌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필요한 게 많습니다. 혹시 집에 안 쓰시는 악기들 혹시 뭐 있으시면 그 네. 당근에 팔지 마시고 캄보디아로 조용히 보내주시면 제가 아이들을 위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캄보디아에 보내면 택배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1: 아닙니다. 펠란드입니다.
0: 아, 이참에 그러면 한번 안 쓰던 악기가 아니라 좋은 악기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어떠세요?
1: 그 뭐든지 다 좋은데요. 네. 좋은 악기를 주시면 더 좋죠.
0: 아, 그렇죠.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 집에 있는 악기
1: 감사합니다.
0: 안 쓰는 거 말고 좋은 악기 준비해서 요것도 그러면 김영건 목사님한테 연락드리면 될까요?
1: 아, 연락.

0: 시키시면 다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인천으로만 오면 저희 집까지 네, 딱 갖다 줍니다.
1: 아, 네네네. 네. 그래요. 악기가 필요하고 또 다른 거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0: 예,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1: 네.
0: 어, 이제 캄보디아가 지금 지금이 보니까 그 변환 그 변곡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지금 굉장히 하거든요.
1: 네네네.
0: 출근 7시, 퇴근 8시입니다. 학생들이요. 그래서
1: 어구.
0: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다면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갖고 30년 뒤에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1: 30년 치면 좀 괜찮네요.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어, 그래요.
2: 네네네.
1: 어, 그러면 성기사님 제가 시간이 바쁘서 길게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럼 언제까지 거기 계실 생각이십니까?
0: 어, 저는 가볍게 일단 한 뼈를 묻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성기사님. 네. 네, 주님 부르실 때까지만 네, 거기 계시다가 또 딴 데 가라고 하시면 오시고 제가 보니까 성교사님 이름으로 발표된 음원이나 앨범이 제가 못 찾았거든요.
0: 네.
1: 왜 못 찾는 거죠?
0: 아, 원래 있었는데 그거를 그 저작권 협회 등록하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지금 제리킴 선생님이랑 연걸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음원을 만들어주시죠.
1: 아, 가시기 전에 하나 해주고 가세요.
0: 네, 기도하겠습니다.
1: 아니, 하세요. 그리고 그냥 하세요 그냥.
0: 네, 알겠습니다.
1: 그럼 제가 일주일에 8회 이상
0: 감사합니다.
1: 주면서 늘 기도하면서
0: 감사합니다.
1: 태국의 습기를 느끼면서 선교사님 눈물의 습기가 사라지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0: 감사합니다.
1: 이 정도면 괜찮은 계획이었죠?
0: 네네.
1: 감사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해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오늘 더 길게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신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 선교사님도 갑자기 오셨는데 사실 갑자기는 원래 20분만 하거든요. 와. 제가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습니다. 선교사님 매력에 쏙 빠져서 함께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 제목 얘기해 주시면 저희 가시는 길에 같이 나누고 프로그램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저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늘 초심 잃지 않도록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곧 아이들이 꿈을 갖고 늘 희망을 가지고 늘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샤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좋은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장성근 성도님이 페이스북 열심히 하시거든요. 여러분 지켜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부흥한국에서 간증하신 거 있는데 그것도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보내드리고 2부에서 진중한 음악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 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2부에서 다시 만나시죠.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함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2: 매일 명랑한 마음과 위대한 목적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날의 주인이다. 나는 평범한 것을 마음에 품는다. 일상의 평범한 것, 하찮은 것을 탐구하고 그 발 아래에 앉는다. 나에게 오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 그러면 과거와 미래의 세계는 그대가 가져도 좋다. 랄프 왈도 에머슨의 스스로 행복한 사람 중 일.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2: 경험이 학습되는 대학,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가로수마다 연둣빛 새 잎이 짙은 초록으로 옷을 갈아입는 5월입니다. 바람 한 줄기에도 생명의 냄새가 가득하고 교정의 화단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저마다의 색깔로 인사를 건네옵니다. 5월의 달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많은 의미 있는 관계의 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이토록 많은 기념일들이 5월에 모여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관계의 회복에 목말라 있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손가락 하나로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듣고 수만 명과 일상을 공유하는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느끼는 고독의 깊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과 노년층에서 위기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응답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수많은 청년들과 마주하는데요. 취업 준비와 학점 관리, 무한 경쟁의 파도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가족이라는 안식처마저 성공한 뒤에 챙겨야 할 옵션으로 미루어 두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내일이 있을 것이라 믿으며 소중한 사람에게 전해야 할 말을 뒤로 미룹니다. 취직하면 효도할게요. 성공하면 잘해줄게. 하지만 사랑은 미루면 식어버리고 관계는 방치하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마음속에 고이 모셔둔다고 해서 보석이 되지 않습니다. 소리내어 고백해야 하고 몸을 일으켜 찾아가야 하며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눈부신 5월의 햇살 아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래 묵혀두었던 그 말 한마디를 꺼내어 보십시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얘야 미안하다. 그 투박한 말들이 모여 우리 삶의 든든한 뿌리가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일수록 더 높이 자랄 수 있고 더 깊은 그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랑의 뿌리를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기에 늦은 날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기적을 시작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0: CBS
1: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과도 같다.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뒤에

0: 잎도 쑥쑥 자라나 커다란 나무가 되기도 한다. 위지안의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중 일부입니다.
1: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박성우의 CCM 캠프 월요일 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 더 12시까지 좋은 찬양과 CCM 원식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부에 갑자기 손님이 와서 네, 잘 들으셨죠? 네, 장성규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 교육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 잘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조만간 음악도 발표하신다니까 또 정식 음악을 발표하면 또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기다리면서 이어가야죠. 실시간 문자 샵 1212 열려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신청곡과 비밀글, 고민 상담 등등등 남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 광고 먼저 하나 듣고 찬양 이어갈까요?
1: 현대!

어린아이들처럼 이길승 그리고 이서한 이승주 네, 이길승 씨의 네, 자녀분들이 아주 어릴 적 지금 이 친구들 다 성인이 됐어요. 네, 그 어릴 적 목소리가 담겨 있는 거겠죠. 이제 그만 어린이날 가까워지면 이 노래 한 번씩 들으면서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그리고 손영진의 어린아이처럼 이어 들었어요. 내일 어린이날이잖아요. 5월 5일. 전날 듣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CGN 캠프는 밤 10시 방송이니까 그날 다 지나고 듣는 것보다 전날 미리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내일 어린이날 어디 가실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주무셔야겠네요. 체력을 잘 비축하셔야 내일 또 즐겁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일은 어린이날이라고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오늘 밤새 아주 그냥 밤새 놀 오늘 밤부터 아주 그냥 자기들 세상인지 아는 우리 어린이들 네, 화이팅. 그래서 어린이들 찬양 준비했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파이디온 선교회 그리고 샬롬 노래 선교단의 이 작은 나의 빛 이어 듣습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연평안의 곡 조찬미의 목소리를 함께 들었고요. 그 앞에는 노아의 천국은 마치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어린이날 전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보니까 약간 CCM 캠프를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손자 손녀를 두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들은 지금 엄청 바쁜가 봐요. 엄마 아빠인 경우에는 이제 중고생 정도의 어린이날과는 좀 거리가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재밌네요. 네.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뭔가 더 해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뭐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부족하게 없는 세상이잖아요. 네. 제 어렸을 때 자랐을 때 비하면 뭐 저희는 스마트폰이고 컴퓨터를 꿈도 못 꿨거든요. 너무 옛날 얘기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네.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 TV, 컴퓨터,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온 세계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예전에 비하면 너희들은 부족한 게 없지 않니? 너희들은 만족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또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것들과 함께 동행한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서로 잘 대화로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맞춰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 되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어떤 곡 들을까 하다가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의 노래예요.

강명식의 처음 가보는 길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빨간 모자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욱디 내일 땡땡땡 랜드 가도 될까요? 그런데 내일요? 내일 가신다면 1번으로 들어가세요. 1번. 네. 주차장에 아무도 없을 때 차 세우고 1번으로 들어가시면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내일 해 떴을 때 가면

글쎄 저도 이날 그 땡땡랜드 가본 적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가시겠죠. 땡땡랜드. 혹시 우리 캠프 애청자분들 중에서 땡땡랜드 가시는 분들 있으면 나는 몇 시쯤 갈 거다 미리 알려주세요. 서로 피해갈 수 있게. 아 내일은 어디를 가도 아이들과 함께라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마스 브런치의 엄마 얘기도 이어집니다.

한웅재의 딸에게 함께 들었고요. 이제 박성호의 CCM 캠프 오늘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지난 금요일 캠프 초대석 왔다 가신 분이죠. 안성진의 메가 히트곡 너의 꿈을 펼쳐봐. 이 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노래네요.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TBS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0: 사실 높은 곳은 다 위태롭다. 보기만 해도 까마득히 솟아있는 대형교회의 십자가도, 어둠의 군주 사우론의 성을 닮은 주상복합 아파트 꼭대기도, 나도 좀 살려달라고 하루에도 몇 명씩이나 오르려 한다는 한강대교의 아치도 모두 위태롭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만의 호화로운 삶을 위해 높은 곳으로 가고, 어떤 이들은 가난한 삶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아니면 더 이상 추락하지 않기 위해 높은 곳으로 간다. 나는 다시 신이 있다면 지구의 가장 중심부에서 더 낮은 곳을 향해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중력에 의해 삶을 보장받고, 중력은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이지상의 여행 에세이, 스파시바 시베리아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처음과 나중에 찬양 오직 주 의지하며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5월의 발걸음이 힘차게 시작이 되셨나요? 주말 주일 잘 보내고 또 오늘 새롭게 시작한 월요일 오직 주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되시기를 오늘도 축복송이 응원해 드릴게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ECM, Worship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5월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주만 의지한다고 이렇게 외치는 기도를 하셨나요? 마커스 워십, 라이브 워십으로 주만 의지해 전해드렸고요. 앞서 쉼 찬양으로 주만 의지하리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곡들로 전해드립니다. 은희스님께서 싱그러운 4월 마무리 잘 하셨나요?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시길 소망하며 더욱더 푸르게 빛날 5월을 기도로 세워가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너무 멋진 표현이시죠? 기도로 세워가는 5월. 이런 표어 예전에는 참 많이 만들었는데 은희스님의 이 말씀을 5월의 표어로 삼아보겠습니다. 0958님께서는 지난 어린이 주일 또 이제 어린이날 앞두고 선물 준비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부르심 신청해 볼게요 하셨는데 자 이제 징검다리로 오늘 하루 열심히 또 현장에서 일하시고 내일 어린이날 이어서 아이들의 마음은 뭐 둥둥둥 떠다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청곡으로 써주셨는데 준비하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만한 찬양이 또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이윤수 찬양에서 아이 목소리 너무너무 귀엽죠. 예수께로 가면이었고요. 그 전에 나는 알아요. 샬롬 노래 선교단 솔티와 함께 앨범에서 전해드린 곡. 그리고 기도로 세워가는 5월이라는 표어에 맞게 날 세우시네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 그리고 갈보리 싱어즈의 하나님의 부르심 신청곡 꼬꼬무 했습니다. 0161님께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말씀을 새벽 기도를 통해 체험하는 요즘입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며 드는 생각이 어제 말씀 그 다음 편 들어야지 하면서 요즘은 1일 연속극 보듯 기대하며 새벽 기도 드립니다 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시리즈로 생각하시는 0161님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예뻐하실 것 같습니다. 다 와서 찬양회에는 오늘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해서 전해드릴게요. 이쯤에선 미소라도님 어린이 주일 복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교사분들이 강원도로 세미나를 이틀 동안 다녀오셨대요. 많은 은혜 받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주일학교 교사가 되시기를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난번에 저희 선물해 드린 커피빵도 잘 나누셨다고 알려오셨어요. 아, 이런 선물 후기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축복송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광고 많이 했어요 하시면 레인보우도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셨다고

0: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로 듣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파이디온 선교회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1: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갇힌 자를 부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두란노 찬양에서 다 와서 찬양해. 그리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파이디온 어린이 선교회 곡 전해드렸고요. 축복송으로 삼행시를 오늘 지금 님께서 조금 늦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함께 나눌게요. 축하할 일이 이 세상엔 정말 많이 있지요. 본인 형제자매, 친구, 부모님, 친척 기념일, 생일 등등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과 복음송의 샘터인 이곳 축복송에선 매일매일 주옥 같은 말씀과 보석 같은 찬양이 넘쳐흘러 강과 바다로 흘러가네요. 송아지의 작은 믿음에서 황소의 거대하고 힘찬 능력자로 변신케 만드시는 축복송의 5월을 앞으로도 계속 축하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시며 3주년 진심으로 축하 축복드립니다 하는 사연 보내주셨어요. 저 송에서 송아지로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주 기발하게 너무 잘 써주신 축복송 내용 감사드릴게요. 자, 이렇게 좀 긴 생일 축하의 시간을 가져본 것 같습니다. 물론 축복송은 송정미의 축복송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10년이 넘어가지만 제가 진행을 하게 된 축복송을 또 3년의 시간을 축하해 주시며 생일도 축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써머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당신이 있기에 라는 생일 축하곡을 나누겠습니다. 생일 축하로 참 좋은 곡이니까요. 기억하시다가 축하 사연 있으시면 또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서머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전해드렸습니다. 일부 끝곡은 5월 하면은 또 장미의 계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조금 전 들으신 서머와 또 비슷한 음색을 가지고 아주 노래를 잘하시는 포스의 장미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소향 씨가 부르는 장미라는 곡이고요. 이것과 함께 저 장미꽃 뒤에 있을 연주곡도 준비를 했습니다. 1부 마무리는 이렇게 할게요.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절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0: 든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1: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이죠. 오세연의 꽃말이, 또 앞서 넌 아름다운 꽃, 정혜원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1부 마지막도 이렇게 꽃과 관련된, 장미와 관련된 찬양을 듣고 2부의 시작도 이렇게 하니까 정말 5월이 뭐 계절의 여왕, 꽃의 계절, 장미의 계절, 이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예쁜 꽃들로 피어나는 그런 푸르른 계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4월과 5월에 들으면 참 좋은 그런 곡들이 또 있는데요. 가끔 그잘 자라나는 나무, 뭐 식목일, 이럴 때 좀 많이 듣는 곡이기도 한데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푸른 감람나무처럼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도 오늘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꽃들도 오늘은 꽃도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준석 찬양으로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동행님께서, 다니던 곳 그만두고 거의 1년을 백수로 지내던 우리 아들 지금 취업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작은 회사지만 성실하게 잘 해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쁜 사연을 보내오셔서 저희 정말 응원의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멋진 삶을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워킹의 기대도 함께 볼게요.

푸른 감람나무처럼 찬양하는 사람들 곡, 그리고 이준석 선교사님 부르신 꽃도에 이어서 기대, 워킹의 찬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파리가제트님께서 회사에서 새벽까지 일하느라 재방송을 들을 때가 있었는데 같은 찬양인데 그 늦은 밤 시간에 들으니 또 다른 느낌이었답니다. 늘 감사드려요 하셨는데 저도 밤에 축복송을 들으며 잠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캄캄한 밤에 혼자 불 꺼진 방에서 찬양을 들을 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잠도 잘 오고 아침, 오후, 그리고 밤 시간에 그 어느 때 들어도 잘 어울리는 목소리, 좋은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찬양도 밤에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영환의 찬양입니다. 오불방혼이라는 줄임말로 종종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이 노래를 부른다 입니다. 함께 보시고요. 이 곡과 느낌이 비슷한 왠지 텅 빈 교회, 그러니까 주일 시간이 아닌 평일 오후쯤 사람이 없을 때 예배당에 피아노가 있고 그곳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이 노래를 부른다 생각하시면 어쩌면 이 비슷한 추억이 학창시절에 있었던 분들이라면 그때 그 모습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어요. 추억처럼. 한부영이 부르는 나의 노래라는 곡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 오늘 이렇게 두 곡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영환의 오불방혼 그리고 한부영 나의 노래 들으셨어요. 5297님께서 엄마께 편지를 써봅니다 하시며 사랑하는 엄마께 엄마가 하나님 품에 가신 지 벌써 10년이 되었어요. 5월이 다가오니 엄마가 더욱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아 죄송하지만 이제서야 엄마의 크신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깊이 깨닫습니다. 엄마 힘든 삶 속에서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기도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의 사랑은 제 삶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하며 다시 만날 그 날을 소망합니다. 엄마 많이 사랑하고 보고 싶습니다. 5월이 되니 우리 뭐 아이들뿐 아니라 이제 곧 다가올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부모님께 이렇게 편지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붙일 곳이 없다면 축복송으로 보내주세요. 어머니의 기도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전해드리고 송정미의 엄마 엄마라는 곡 이어가 보겠습니다.

송정미의 엄마 엄마, 앞서 어머니의 기도는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봄이고 건조한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끝곡으로는 우리 모두 이 땅에 촉촉히 단비 내려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심형진 비 준비하신 이를 전해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5월 5일 어린이날에 다시 만나요. 축복의 날 되시고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자기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완전히 믿을 수는 있어야 한다. 부지런히 준비하라. 창의적으로 생각하라. 지적으로 깊이 생각하라. 숙제를 하라. 절대 과로하지 말라. 여유를 가져라.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하라. 그리고 일이 풀리게 놔두어라. 노먼 빈센트 힐의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595장 나 맡은 분부는입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가 작사하고 존 치탄 목사가 작곡한 찬송인데요. 찰스 웨슬리 목사가 1762년 어느 날 그의 서재에서 당대 최고의 성경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 목사의 성경 주석을 읽다가 영감을 받아서 쓰게 됐습니다. 바로 레위기 8장 35절에 대한 성경 주석이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명한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 레위기 본문에 대해서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있는데 영존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불멸의 영혼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며 우리 세대에 봉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에 강하게 다가온 말씀은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시를 쓰면서 나 맡은 분부는 구주를 높이는 것이요 묻 영혼을 구원 얻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들어 내 형제를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하여서 상 받는 것입니다.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믿음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일에 대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더욱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직 찬송가로 많이 불리는 595장 나 맡은 분부는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큰 뒷부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 뒷부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1: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 뒷부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0: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1: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0: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늘의 하나님, 나의 큰 도움이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길을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약 주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날이 이토록 아름다운 날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이전에 어린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잊고 지낸 시간들에 감사하며 우리도 서로 용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5월 5일 화요일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오늘을 맞이한 모든 어린이가 웃을 수 있는 웃음만 지을 수 있는 그런 날이기를 소망합니다. 한빛 어린이 합창단의 다정하신 목자 예수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샬롬 노래 선교단의 우린 모두 주님의 자녀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잠언 3장 3절

네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사랑받는 삶. 우리가 함께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60장 찬송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율챔버 콰이어의 찬양인데요. 손예훈, 이다은 어린이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트리니티 싱어즈가 부른 주여 어린 사슴이, 한스밴드의 곡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예수님은 누구신가? 김명선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어린이 합창단의 곡을 보내드렸는데요. 사랑의 하나님, 천사들의 합창이었고요. 엘틴스가 부른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두 곡의 찬양 이어집니다. 먼저 하늘의 별과 같은 아이, 백하슬기의 찬양, 박요한, 우혜진, 류연서, 류연우 피처링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심희서의 누가 별을 놓았지, 조찬미의 피처링으로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조덕배와 청주 어린이 합창단의 곡 보내드렸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어린이날 1부의 끝곡은 세상 모든 어린이는 사랑받아야 하죠. 행복한 가정의 찬양입니다. 곡 중 솔로는 이유빈 어린이입니다. 저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어린이날 함께합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조수아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접속곡이고요. 이어서 키즈벤처의 온 땅이여 보내드릴게요.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잠언 3장 12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오늘은 사랑의 훈육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한아이가 자음과 모음을 배운 뒤 또박또박 글자를 따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쓴 글씨는 삐뚤빼뚤하고 기울어져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는 열심히 했지만 선생님은 그것을 지우고 다시 쓰게 했습니다. 심지어 연필을 바르게 잡도록 손가락 위치까지 교정해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받아쓰기나 글씨쓰기를 배우며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처음 쓴 것을 모두 지우고 다시 새로 써야 할 때 왜 내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 왜 내 방식대로 쓰게 두지 않을까? 억울하고 서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글씨체를 익혔을 때 선생님의 훈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야 교정의 기억은 억울함이 아닌 감사로 바뀝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의 기준에서 훈육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걷는 길이 어긋나거나 삶의 자세가 삐뚤어졌을 때 우리의 계획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불편하고 납득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바르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여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는 어린이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쓰게 하시는 그 손길도 사랑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 사랑하심을 준비했는데요. 문과 어린이가 함께 부르는 곡이고요. 월드비전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께서 오실 때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들풀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손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라신님께서도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꽃마리님, 전쟁이 멈추고 어린이들이 행복한 그 나라를 꿈꿉니다. 보내주시면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의 모두 다 꽃이야 청해 주셨고요. 웃음꽃님께서는 이 아침에 꽃들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아침 일찍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행복합니다. 찬양 들으며 일하니 행복하네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세 곡의 찬양을 이어서 보내드리려고요. 먼저 히스플랜의 찬우울이 피처링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너는 꽃이야 들으시고요. 꽃마리님 정하신 모두 다 꽃이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노아틴의 꽃들도 웃음꽃님의 신청곡까지 함께하죠.

나무는 도시의 시간이 아닌 자연의 시간을 온전히 살아가요. 봄부터 겨울까지 나무가 변해가는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려요.

이며 앞에 서 있는 나무가 어느 시간에 살고 있는지 유추해 보세요. 지금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도 있고 뜨거운 여름을 견뎌내고 있는지도 모르죠. 열매를 준비할 수도 있고 잎을 떨구느라 분주한지도 몰라요. 나무를 바라보며 변하고 있니? 하고 물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물음이 변화를 알아차리도록 도와주거든요.

한수정의 하루 5분의 초록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린이들은 지금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까요?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를 바라보듯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아이디 명랑명랑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항상 동행하옵소서 하시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청해 주셔서 사랑의 교회 소년부 성가대 곡으로 먼저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홍성 어린이 선교단과 크로스웨이 선교단이 함께한 내 선한 목자, 또 카펠라 합창단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어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유동근님께서 청하신 야곱의 축복, 엔젤 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562장 찬송 예루살렘 아이들, 트리니티 싱어즈의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1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7: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어린이날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은 두 분이 같은 곡을 청해 주셨어요. 하원하신만 김진아님께서

연평한 곡 신청해 보아요 하시면서 적어주신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곡을 폴라리스님께서도 청해 주셨습니다. 조찬미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오늘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이 한박 웃음 지으면서 정말 행복할 수 있기를, 그리고 앞으로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

0: 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른이 된 후에 수시로 생각해 봐요. 아이처럼 된다는 게 무엇일까? 솔직 단순해져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계산 없이 살아야 한다는 건지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오늘 실컷 울어도 또 내일 아침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웃잖아요. 어제를 끌고 오지 않습니다. 오늘을 두 팔 벌려 끌어안으며 충실하게 기뻐하며 사는 것. 그렇게 아이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보도록 하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카티프로 시

0: 프로.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Good Music Station. CBS FM.

어린이날을 맞이하며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아이들을 축복하며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 일꾼으로 잘 키워나갈 수 있길 기원합니다. 천사 목사님, 정성부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 아침. 그래요. 어린이날 날씨는 이래야지 하는 날씨가 바로 오늘이네요. 너무 좋아요. 생방송으로 2시간 함께합니다. CBS 정미나의 Amazing Grace.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어린 자녀 또 어린 손주 두고 계신 댁들 오늘 정신 없으시겠죠? 또 어린 아이가 없는 댁이라도 어렸을 때 이런 날 나는 뭐 했지 또 추억에 잠기는 그런 날이잖아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받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퓨전 FM과 음악 FM 동시 송출됩니다.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주일학교 어린 시절 많이 불렀던 찬송곡 신청합니다. 나다운 계절님의 신청곡으로 Savio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어린이날 선물 같은 노래들이었습니다. Blessing Song, 축복송,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누 아빠님께서 제가 병약할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땅에 많은 어린 환우들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Jesus Rose of Sharon, 샤론의 꽃 예수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꽃마리님 주신 노래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아이들의 합창으로

어린이날에 여러분이 받아본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제게는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본 과자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비스킷이 들어있고 환상적인 캐러멜, 입에서 살살 녹는 양갱.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던 추억의 선물이었죠. 그 후 전자게임기가 최고의 어린이 선물이었던 적도 있고 요즘에는 어떤 선물을 자녀와 손주들에게 주고 계십니까?

지상 최고의 어린이 선물이 여기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온갖 축복과 벅찬 번성의 약속이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이 언약이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7장 6절과 7절 말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른 선물들은 잠시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언약은 영원한 즐거움을 줍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지금은 이게 뭔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어린이들에게 꼭 전해주어야 할 지상 최고의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미국 뉴욕 퀸즈 장로교회 김성국 목사님의 지상 최고의 선물

마음 같아서는 그 어린이날 노래 있잖아요.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 가사가 나오는 어린이날 노래를 같이 한번 듣고 싶지만 프로그램의 성격이 정해져 있다 보니 제가 듣고 싶다고 또 제 마음대로 틀 순 없고 대신 푸른 5월을 닮은 곡들 함께합니다. Days of Elia,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5월 5일 화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듣고 계시고요. 최여사님께서 어린이는 아니지만 Amazing Grace에서 나오는 선물 같은 찬양에 어른이도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어린이도 어른이도 우리 함께 행복해야죠. 오늘 처음 참여하신데요. 건강하자님, 늘 좋은 노래, 은혜 받는 노래, 어렸을 적 교회 갔을 때 불렀던 노래들 흘러나와서 참 좋다고 하셨어요. 향기님께서는 지금 공항 가고 계시는군요.

아들 가족이 사돈 부부와 함께 4박 5일 여정을 마치고 교토로 돌아갑니다. 정성을 다해 한국과 또 이곳에서의 교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미흡했겠지만 너무나 감사해 하시네요.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시고 사돈 간의 언어는 통역을 통해 하지만 사랑으로 엮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아침. 예, 공항 가는 길 참여해 주신 향기님과 우리 아드님 가족 그리고 일본에서 오신 우리 사돈댁. 아, 진짜 아쉽네요. 너무 아쉬워요. 아, 이럴 때 제가 일본어를 조금만 했다면 우리 향기님 사돈댁에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잠시 일본어로 전달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5월 5일 화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This is my father's word. 참 아름다워라. 이 곡도 5월과 닮은 곡이죠.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언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나, 언제 우리 손주가 이렇게 컸나, 아이 자라는 속도에 한번 놀라고, 또 오늘이 입하입니다. 여름에 입고 시간과 계절의 흐름에 두 번 놀랍니다. 이 놀란 마음 다스리면서 전 레인보우 조이포유 채널에서 2부 준비하죠.

0: Just be. Be what you are. Reach out. Reach out and take a star.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6: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0: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하늘과 praise to the Lord, 다 찬양하여라. 행복만땅님, 오늘 남편분은 낚시 가셨다고 하고요. 좋으시겠는데요. 오늘 날씨도 아주 화창하고요. 그리고 행복만땅님은 오늘 생일인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또 점심 약속 있으시대요. 어릴 때 친구들 만나면 우리가 뭔가 마음만은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느낌이잖아요. 행복만땅님 오늘 어린이날 제대로 보내시겠는데요. 화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2부 순서 오셨습니다. 2부 이어지는 곡은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이고요. 신정현님께서 전남 여수 신풍애양병원 환우들과 듣기 원합니다 하셔서 Come Thou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도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156으로 참여하신 분의 신청곡 If Thou Was a For God to Guide Thee,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과거에 어린이 둘이서 호두차 마시고 있습니다. 어르신 과거의 어린이는 84세시고요. 요양보호사 저는 67세. 이렇게 과거 어린이 둘이 옛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이 심하셔서 오늘 쉬는 날이지만 어르신 걱정이 돼서 와서 식사드리고 차 마시고 열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야, 과거의 어린이란 표현이 뭔지 알겠네요. 그쵸, 맞죠? 우리는 다 모두 과거의 어린이죠. 푸른동사님은 입원 중이신데요. 그나마 병원에 5층 하늘정원이라는 작은 정원이 있어서 신선한 공기 마실 수 있어 다행입니다. 건프영님, 와, 아드님 보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까 아들 분유 먹이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이가 새벽에 한 번만 깨서 모두들 잘 잤습니다. 행복한 어린이날입니다. 아, 이렇게 착한 아기가 있나요? 보통 뭐 30분에 한 번, 1시간에 한 번씩은 깨는데 깊게 잘 자주어서 엄마 아빠가 진짜 행복한 어린이날이네요.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성도야 다 함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신명기 34장 4절의 말씀.

모세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을 패배가 아닌 완성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에서부터 소알까지, 감람산 너머의 서해까지, 육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미래의 땅까지 보았습니다. 비전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바라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건 꿈의 실현이 아니라 비전의 확인이었습니다. 진짜 비전은 화려함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의 찬양사역자 다마리스는 이런 말을 했죠. 난 더 이상 화려한 경력을 바라지 않는다

주님께 언제나 신실한 사람 되길 원한다. 비전은 많은 사람에게서 박수받는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181번째 묵상 육안이 아닌 비전의 눈으로

은빛 신사님의 사연입니다. 지난주 3박 4일 일정으로 은퇴 장로 네 가정이 두만강 접경 지역과 백두산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지난 1일은 저의 70번째 생일을 백두산 천지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비록 한 달 임시직이지만 출근합니다. 모든 게 감사할 뿐입니다. 와, 백두산 천지에서 맞이하신 생신, 그것도 70번째 생신. 너무 의미 깊고요. 정말 평생토록 기억에 남는 그런 멋진 풍광을 많이 보고 오셨을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 또 백두산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5월 5일 화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 세상이라는 가사에 맞게 맑고 화창한 좋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가족여행 왔어요. 여기서 듣는 방송 의미가 있네요. 토네이도님, 찬양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습니다. 철부지 오리님, 인더가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라이브 버전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4536님 햇살 좋은 5월 야채들의 천국 며칠 만에 부추가 쑥쑥 자라 와 부추 무침 부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점으로 냠냠 하려고 해요. 건강해지는 느낌 듣기만 해도 좋아요. 동행 나그네님, 어린이날이라서 청년 아이들에게 맛있는 저녁이라도 사주려고 했는데 큰아들이 두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어버이날에 앞서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고 했대요. 와, 착한 아드님 두셨네요. 우리 동행 나그네님. 아유,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먹나 마음 편히 드실 수 있겠어요? 또 맛있게 드셔주셔야 우리 아드님이 더 행복하고 기쁠 거예요.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제 끝곡입니다. Father, Daughter, Harmony. 아드님 있으신 댁은? Father, Son, Harmony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행복한 노래 남기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0: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바라는 부모의 모습. 이런 대답이 나왔던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1등이 바로 뭘 것 같으세요? 친구처럼 나랑 놀아주는 거요 라고 답했대요. 아, 세상의 모든 부모 마음이라고 왜 이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다들 뭐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죠. 그런데 이런 내 마음과는 다르게 어른의 삶이란 또 많이 바쁘고 아프고 할 게 많고 또 힘들다 보니까 이런 핑계를 대게 되는데 좀처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게 커요. 이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자녀들은 엄마의 감정을 복제한다는 말이 이렇게 있던데 그러니까 엄마가 평안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남편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 진짜 좋은 육아는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 또 이렇게 귀결이 되나요? 예. 더불어서 요즘엔 뭐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도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평안과 내 행복도 수시로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 5일 화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 화요일 아침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진보라 베스트 프렌드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바라는 부모의 모습, 친구처럼 나랑 놀아주는 거요. 예. 이거 당연히 어린이날에 베이스로 깔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 거의 뭐 생일만큼이나 기다려왔던 날들이니까 오늘은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정말 걱정하지 않고 티 없이 그늘 없이 그렇게 하루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아이들과 함께 어떤 시간, 어떤 계획 보내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고, 자녀들에게 또 손주, 주변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다면 어른인 나부터 내 마음을 돌보는 게 중요하다. 또 여기로 이렇게 향합니다. 예. 나의 행복이, 나의 평안한 모습이 아이에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법이니까요. 예. 자, 내 마음 잘 지키면서 오늘 어린이날 이 하루 우리 아이도 행복할 수 있게끔 모두가 웃는 날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10시까지 오늘은 DJ 휴일 배송으로 좋은 곡들, 우리 아이와 함께 들으면 좋을 곡들 같이 좀 나누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셨던 신청곡도 휴일 배송으로 챙겨드립니다. 자, 샬씨 앞으로 사연 주실 때 문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전은주의 등원송, 이 곡도 많은 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준비했고요. 한스밴드의 바람이 불 때마다, 그리고 김현철 If I Come to Jesus, 예수께로 가면.

이거지. 아이들의 웃음소리. 꾸밈이 없는. 그쵸.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오늘 좀 많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원하고 바라는 거. 뭐, 값비싼 뭐 게임기. 아, 뭐 게임 뭐 좋아할 수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의미 있고 아이에게 가치 있는 건 부모와의 그런 시간들, 친구처럼 놀아주는 시간들. 우리 부모님들도 연휴 동안 좀 잘 쉬셨죠? 다 오늘을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을 위한 빌드업, 쉼이었으니까 아이와 함께 좋은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평안 조찬미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준비했고요. 홀리원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안성진 너의 꿈을 펼쳐봐 최천국 피처링 정정원 주님의 솜씨까지 네 곡 함께 듣습니다.

최천국 피처링 정종원의 주님의 솜씨 들었고요. 안성진 너의 꿈을 펼쳐봐. 그리고 홀리원 사랑의 예수님 연평안 조찬미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까지 네 곡 전해드렸고요. 휴일 배송으로 우리 닉네임 행복가득님 청하셨던 곡 오늘 듣습니다. 드림아이 음반 중에서 송정미의 축복송 그리고 창문 당신을 향한 노래 이 곡은 닉네임 친밀한 교제님 청하셨던 곡이고요. 7880번으로 청하신 피아월십의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세 곡 나눕니다.

문자 7880번으로 청하셨던 피아월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앞서 창문에 당신을 향한 노래 친밀한 교제님 신청곡, 행복가득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던 송정미의 축복송까지 세곡 휴일 배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강명식 남궁 송옥 헤븐 메들리 듣고 2부에서 뵐게요.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스미스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앞으로 남아있는 나날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는 건 그저 마음만 고쳐먹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놀랍게도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심지어 결과까지 달라진다. 개인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생각인 것이다. 바둑기사 국수 조훈연의 조훈연 고수의 생각법 가운데 읽어드렸습니다.